0: 자, 초성 퀴즈의 정답이었던 오늘 첫 곡. 사실 이런 노래는 맨 첫 줄보다 붉은색, 푸른색부터 저희가 초성을 드렸으면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저도 낯서네요. 첫 줄이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먼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들 다 난색을 표하셨던 것 같고요. 정답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갑자기 거기서 들은 유머인데요. 충청도에서 이제 그 교통 경찰 하시는 분이 신호 위반한 분한테 가서 어째 저 마음에 드는 색이 없었어? 한참 웃었네요. 예. 자,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노란색 뿐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색 골라가는 거 아니죠? 커피 원두 세트에 받으실 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신 5371님. 우리 반 애들이 맨날 신호등 떼창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2만 번 들은 것 같아요. 라고. 그래, 초등학생들한테도 또 인기가 많았죠. 사랑을 했다 이후로. 6746님. 중2 아들이 이무진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작년에 집 앞 대학교 축제에 이분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튀어갔던 기억이 난다고. 야, 또 집 가운데 가까운 데 오면 또 가줘야죠. 예. 자, 이분들 포함해서 오늘 또 추석이기도 하고 열 분께 저희가 커피 원두 세트, 나머지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짜낸 시옷 3종 세트는 떡 세트, 양념 세트, 세정 롤 티슈, 네, 세정 롤 티슈 받으실 분인데요. 아, 차가 많아서 길은 막히고 가다서다 반복하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또 멈춰섰죠. 그때 옆에서 5살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싸! 아빠, 우리가 1등이야! 진짜 이게 정말 허를 찔린, 그죠? 빨간색인데 우리가 제일 앞에 서기도 힘든 거잖아요. 야, 이게 참 크게 될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대? 5살짜리가 역시 천재는 나이를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도 있고요. 또 지금 다른 때와 참 다른 풍경으로 오늘 아침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형편되시는 대로 가끔씩 귀만 기울여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네, 한가위 아침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자, 따라해 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 원.
5: 회계 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 원.
5: 재고 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 원.

0: 생산 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우. 이카우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우.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4: 유후.
5: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4: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가치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584님이 주중에 신청하셨던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였는데 뭐 오늘 못 듣고 계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윷놀이에서 이긴 팀이 치킨 쏘기로 했는데 던지는 족족 도 아님 개가 나와서 제 별명이 박도개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저만 보면 우리 윷놀이 하자 라고 진짜 도 아니면 갠데 걸윤모는 그렇게 확률상 안 나오던가요? 2350님 네. 하긴 뭐 가위바위보도 하다 보면 꼭 지는 사람만 지긴 하더라고요. 자 8417님 얼마 전 친구와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어요. 요즘 몸도 마음도 좀 지쳤었는데 절에서 싹 비워내고 좋은 기운 가득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 고스란히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요. 아 진짜 마음에 여유가 가득 담긴 그런 문자였습니다. 자 8417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위드 커피.

이 노래는 한참 비키니 입을 때 들어야 될 노래인데, 자 0892님이 신청하셨던 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It's Bitsy Teeny Weeny Yellow Polka Dot Bikini. 예, 예전에는 아무튼 여름 되면은 이 노래가 뉴스 뭐 해변가 이런데 이렇게 리포트하는 데서 항상 깔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4567님. 엄마가 식자재 마트에서 장을 보셨나 봐요. 업체용 식용유를 사오신 거 있죠?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식용유통 처음 봤어요. 대체 전을 얼마나 부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제가 크기가 가름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냥 기름 하나에 전 한 장 바로바로 비워내고 그럼 엄청 신선하긴 하겠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예, 윌슨 자매가 함께한 Heart라고 하는 그 락 밴드가 있었죠. 언론으로 유명한. 제목이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 아침부터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0: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0: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필수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0: 예,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보통 에스컬레이터 탈 때 보면요, 한쪽 줄은 막 걸어가고 또 한쪽 줄은 보통 가만히 서 있죠. 이게 무게가 분산되지 못해서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정부가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대요. 안전한 이용 방법을 논의했는데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가 49.9대 50.1 거의 팽팽하게 둘로 나뉘었네요. 근데 결국 안전수칙을 지키자라는 의견에는 75%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수했던 두 줄 서기는 하지 않고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또 안전선 지키는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답니다. 자, 또 그 보통 옆에 보면 계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첫째도 둘째도 안전수칙 잊지 말고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네의 미취학 아동들은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일명 레테, 영어 유치원의 레벨 테스트인데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도 치열하답니다. 아니, 유아기 정서 발달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의 레벨 테스트는 어떤 학원에서든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네요. 수준별로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 구술, 실기시험과 면접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처음엔 100, 두 번째는 200, 세 번째부터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7살 요 전에는 애들이 밥만 잘 먹고 응가만 잘해도 칭찬받고 예쁜 나이인데 그때부터 점수를 매긴다는 거 정말 안 될 일 같습니다. 가을은 역시 축제의 계절이죠. 10월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포항에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해 뜨면 국수축제라는 게 열려요. 60년 된 국수 가게로 기계로 면을 뽑고요. 바닷바람에 말리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또 같은 기간에 전북 완주에서는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열려서 맨손으로 물고기도 잡고 장작도 패고 불도 직접 피워볼 수가 있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김밥 축제가 열리는데요. 작년에도 이틀 동안 15만 명이 찾을 만큼 아주 인기였고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여기에 가수 자두를 비롯해서 바비킴, 치즈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또 안흥 찐빵 축제, 고성 명태 축제, 연천 율무 축제 등등 이게 보니까 기간들이 길지가 않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개성 넘치는 축제들 한 군데 정도는 그래도 한번 참가해보는 게 아깝잖아요. 가을바람 쐬러 한번 나들이 해보시죠.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고양시에서는요, 10월 3일과 4일에 이것 축제가 열려요. 별칭이 네 발로 걷기 축제인데 이유가 두 발로 왔다가 이것을 마시고 네 발로 돌아간다. 좀 감이 오시죠?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얕고 탁한 우리나라의 전통주 오늘의 퀴즈 되겠습니다. 자, 아주 너무 친절한 힌트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동동주 이런 거 떠올리실 필요 없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요,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이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예요. 막 걸리나?

네, 오늘의 힌트송 막걸리나 버스커버스커였습니다. 원래 윤종신 씨 노래로 기억되는데, 자,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뽀얗고 탁한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 자,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은 저희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제 라떼 차트 데이브레이크 원석 씨하고 진행할 때 예전 명절 때는 왜 이렇게 모여서 싸웠나, 뭐 지금도 뭐 모든 집이 다 평안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문자가 왔는데 실제 상황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0162님께서 상디, 진짜로 저희 큰아버지는 대학 나오셨고 작은아버지랑 우리 아빠는 중학교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맨날 형님 때문에 내가 어릴 때 공장 가가지고 지금도 한쪽 귀가 안 들리잖아 이러시면 큰아버지가 참다 참다가 그게 내가 몰게 한겨? 내가 몰게 했냐고! 항상 이렇게 해서 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이게 상황극인가 했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밥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명절이 끝났나 보다 했어요 라고. 그죠? 예. 그 큰아들한테 몰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또 오빠한테 올인하는 뭐 그런 집은 또 동생들 좀 이제는 그런 풍경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참 그렇습니다. 5031님, 저희 집은 큰 집에서는 안 싸우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겁나 싸웠어요.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얘기하면 아버지가, 근데 지금 우리 집 욕하는 기가 어떤 상황인지. 예. 아무튼 뭐 밥상이 뒤집어졌어도 그때가 행복한 날들이었고 행복한 추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44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입니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네, 도미닉 파이크. 네, 미국 출신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의 모나리자 함께 들었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된 거 있잖아요. 그 Across the Spider-Verse 거기 OST에 담겨있는 버전이었습니다. 6489님, 고모가 송편을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솔직히 맛이 크기가 어찌나 큰지 하나 먹으면 한참을 먹어야 되는데요. 고모네 가족이 조금 푸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돌려서 얘기하시는 네. 돌려 깎기? 네. 7354님 남동생이 꽃게 쪄온대요. 그래서 밥 조금만 먹으려고요. 군대 동기가 꽃게 가게를 해서 실한 놈으로 가져온대요. 한껏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와, 또 동기들의 우애가 진짜 진짜 실한 거를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1321님은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얼굴 보기로 했는데 조카들이랑 그랬죠요? 아이고 저랬죠요? 만 하다가 어른들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해요. 라고. 아, 집에서 조카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군요. 네. 부디 심도 깊은 네, 대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응원 드리고. 피규어를 모으고 있는 3895님, 아, 제가 이 마음을 참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촌동생이 제 방 구경하다가 혹시 피규어 하나 달라고 할까봐 옷장에 급히 숨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쪼잔한가 싶어서요. 그럴 때는요, 가장 없어도 괜찮을 만한 녀석을 하나 미리 골라서 사촌동생 오면 이거 너 해. 이러고 먼저. 네. 하긴 그게 고민이죠. 네. 그리고 뭐 쪼잔한 거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는 네. 그런 노력 정도를 생각하시면 예. 이모부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고기 불판이 딱 달린 식탁을 가져오셨는데

0: 불판이 달린 식탁이 있다고요?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전도 데워 먹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앉은 자리에서 5차까지 달릴 수 있다며 엄청 뿌듯해하세요. 야, 그런 아이템이 있었군요. 네, 푸짐한 그런 한가위 한상 되시길 바랍니다. 2002번님.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25일 한가위 아침, 오늘 아침 2부 이제 끝곡인데요. 1320님이 신청하신 제드와 존 메이어가 함께한 노래예요. Automatic Yes라는 노래. 자, 이 곡 듣고 잠시 후 3부에는 오늘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이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추석 연휴의 이튿날이다. 추석입니다. 어떤 노래를 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이지만 이미 주말이 시작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번뜩 떠올랐어요. 8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진짜 이 노래 어디 갔어에 소개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노래입니다. 캐나다 출신 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히트 원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노래만큼 막강한 히트곡이 떠오르질 않는데요. 그 러버보이라는 팀, Working for the Weekend. 연식이 지금 한 40대 한 중반이시면 그래도 다 떠올리실 만한 히트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 당시에 그 리드 보컬인 마이클 리노라는 그 메인 싱어가 머리에 헤드밴드라는 거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라이브 때 그때 그 테니스 선수들이 쓰는 그 헤드밴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예, 제가 각인된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예 그게 갑자기 또 그 장면이 떠올라서요.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입니다.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3: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3: 1일 1짬뽕 오케이?

0: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늘도 어김없이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 왠지 추석 연휴 때 계획을 여쭤봐도 어디 멀리 안 가실 것 같은...
1: 차 많아요.

0: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1: 아 그럼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0: 네. 네.
1: 아니 뭐 약간 부담 혹은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 문자 한 통이 왔는데요.
0: 네.
1: 3138님, 제가 오늘 아침을 듣고 초이 우리 딸과 로봇 드림을 봤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영화 보다가 강아지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딸을 보고 참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싶었고요. 서로 장난만 치기 바빴는데 영화 덕분에 뭐랄까 품격 있는 가족의 저녁 시간을 보냈다 할까. 세윤 작가님, 숨겨진 보물 같은 영화 많이 추천해주세요. 왕팬입니다 라고 한 가족의 퀄리티 타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0: 아 부담. 네.
1: 자, 아니 뭐 아무리 한 번 본 영화라도 TV에서 네. 연휴 때 해주는 영화는 네. 또 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중에서 왕사남이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중파에서 편성이 돼 있고요.
0: 네.
1: 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어쩔 수가 없다의 확장판도 네. TV에서 하더라고요.
0: 제가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을 제천 영화제 가서 봤는데 네. 확장판이 훨씬 좋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 확장판 아닌 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1: 네, 더 좋아졌다.
0: 네. 어쩔 수가 없다에 슬쩍슬쩍 비어있는 자리들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추가됐지라고 생각하면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1: 네.
0: 살짝살짝 추가된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감독님도 다 찍어놨을 텐데
0: 네.
1: 어떤 이유로 이게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될까요? 편집 때.
0: 그때 이제 영화제 때 안 그래도 GV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다 감독판으로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1: 네.
0: 제작사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1: 무슨?
0: 보통 감독판이라는 건 감독의 의견과 다르게 회사에서 이제 편집을 해서 개봉했을 때 감독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원래 자기 버전을 내놓을 때 감독판을 붙이는데 우리 감독님 편집하는데 아무 터치한 거 없지 않느냐. 하긴 그렇네. 그래서 네. 감독판이 아니라 확장판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1: 아.
0: 이게 본인은 원래부터 확장판에 이 이야기로 개봉하고 싶었으나 러닝타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잘라낸 장면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살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참 이런 얘기 들을 땐 배우분들도
0: 네.
1: 참 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는데
0: 네.
1: 그런 부분이 잘려 나갔다 그럴 때 약간의 상실감 같은 것도 꽤 크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되거든요.
0: 그 얘기도 했어요.
1: 네.
0: 사실 확장판을 만들게 뭐.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 네.
0: 개봉하고 술자리에서 염혜란 배우께서
1: 네.
0: 감독님 그 장면에 그거 왜 빼셨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염혜란 배우한테 혼나서
1: 네.
0: 그래서 확장판 만들었다라고
1: 아하.
0: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도 좀 아쉬워한 장면들이 있고 감독도 아쉬워한 장면이 있어서
1: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0: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야, 영화 한 편이 개봉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야 이게 개봉에 이렇게 되는 거군요.
0: 그리고 제가 왕가 사는 남자는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진 않았지만
1: 네.
0: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게 보통 이런 TV 방영 계약이나 OTT 계약을 영화 개봉 전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아.
0: 예, 어쩌면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모르고 그때 아마 그 이전에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1: 조금 더 단가가 오르기 네. 전에.
0: 그 영화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약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1: 그렇죠.
0: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가져오는 게 이득이니까
1: 영화 산업이니까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단축된 건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1: 네.
0: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다 영화의 경우에 이 영화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 왕사남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VOD에
0: 네.
1: 그런데 돈 쓰시는 걸 그 어른들이실수록 굉장히 그렇죠. 더 이렇게 불편해하시는데 좀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시니까 한 몇 주 얘기만 하시다가 VOD 나와서 제가 이건 어머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해드렸던
0: 네.
1: 조금만 있었으면 그냥 TV에서
0: 보게
1: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자 그렇게 신작들이 또 우리 추석 연휴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0: 네.
1: 자 그럼 오늘 작품이 더 기대됩니다.

0: 그래도 추석이니까 가족 영화죠.
1: 그렇죠.
0: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길래 이 영화는 가족 영화입니다. 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로봇드림 초 이 딸이랑 같이 보신 분은 네. 이 영화는 좀 힘들겠는데요. 15세 관람가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참고로
0: 한 중이나 고2쯤 되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그 이유가 폭력성인가요?
0: 이게 사실 뭐 야한 것도 아니고요.
1: 그러니까
0: 이 영화가. 근데 아마 초이가 보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1: 제가 지금 손들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한 25분 정도를 봤는데요. 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 영화를 실패한 사람이 저 하나예요. 모두 재미있게 특히 네. 와이프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네. 저는 그때 상황이 조금 어중간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에 한 25분을 보는데 도저히 제가 이렇게 몰입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볼게 이러고 계속 덮어뒀던 영화거든요.
0: 저는 영화를 두 번 봤는데 네. 두 번 다 좋았는데 좋아한 이유가 다릅니다. 오. 네, 그래서 어제 다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좋아지는 영화였고 네. 근데 그 나만 이상한가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영화에 그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 할아버지로 출연하신 배우께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난 솔직히 지금도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영화에 출연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감독들의 세계에 내 몸을 던지면 되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심지어 배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나만 못 따라간 건가? 라고 이렇게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1: 근데 재밌게 본 우리 애들도 재밌게 봤는데 네. 저만
0: 재밌고 슬픈 영화입니다.
1: 오, 네. 오늘 확실하게 저에게 떡밥을 좀 던져주시면 네. 덥석 주말을 이용해서 좀
0: 2023년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작.
1: 아 그래서 저도 네. 큰 마음 먹고
0: 심지어 작품상을
1: 작품상
0: 네. 스필버그의 파벨만스를 누르고 네. 슬픔의 삼각형도 누르고
1: 야.
0: 이 영화가 그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1: 진짜 센세이션 했는데요.
0: 그죠.
1: 네, 이 영화를 또 만든 사람들이 아시아 쪽의 그죠. 어떤 그 제작자와
0: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지만 작품상까지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1: 아 정말요? 네. 자, 이 영화의 제목을 퀴즈로 주신 거죠?
0: 네. 오늘의 힌트송은 볼트보이와 그리고 이재희의 Everything, Everywhere.
1: 다 주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뒤에 몇 글자 뺐잖아.
1: 아, 네. 예.
0: 이거 자, 워낙에 제목이 길어서 맞추기 힘들어서 네. 네. 앞에 건 일단 드리고 네. 뒤에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1: 네. 노래 뒤에 몇 글자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듣는 동안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든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또 미니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정답 남겨주시는 분들 5분 추첨해서 저희가 소소하지만 팝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많은 분들께서 네, Everything, Everywhere 뒤에 올 All at Once를 네.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팝콘 받으실 다섯 분은 선곡표 게시판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인을 훌쩍 넘긴 저도 네. 앞에 25분에서 잠깐만 나중에 집중력이 좀 생길 때 볼게라고 기권을 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오늘 특히나 작가님께서 던져주실 떡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일단 어떻게 이 감독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뭐 감독들의 전작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하게 되고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스위스 아미맨을 만든 두 감독이에요. 다니엘 콴, 다니엘 샤이너트. 그래서 보통 둘을 합쳐서 다니엘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다니엘스 감독이라고 어디 써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스가 아니라 네. 감독 두 명이 둘 다 다니엘이라서 다니엘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위스 아미맨은 뭐 어느 날 무인도에 표류를 했는데 저기 한 시체가 떠내려오고 그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 실망했던 주인공이 저 시체가 점점 물속으로 떠내려가는데 계속 방귀를 끼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이거 되겠는데 싶어서 그 시체 위에 등 위에 올라타서 그 시체의 방귀의 추진력으로 무인도를 탈출하는 게 영화의 오프닝이었죠.
0: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네. 살다 살다 이런 설정은 처음 본다.
1: 너무너무 제가 예고편만 보고도 황당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눈물이 맺히더라는 그래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영화 스위스 아미맨을 만든 감독들의 두 번째 작품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분명 황당한 얘기로 나중에는 감동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영화가 나온 거고요.
0: 믿음을 갖고 보셨군요. 근데 이게 아무튼 네. 아카데미가 뭐 말이 많고 탈이 많다 하더라도 7관왕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1: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게 연기 부문을 네. 거의 다 휩쓸었어요.
0: 그러니까 남우주연상 빼고 다 받았네요.
1: 그렇죠. 남우주연은 그 당시에 이제 더 웨일이라는 영화로 브랜든 프레이저가 받았는데 네. 이 영화는 남우주연이 없어서 사실 안 줬다고 보는 게 맞아요.
0: 키호이 콴이 주연이 아니에요?
1: 조연이죠.
0: 조연이구나.
1: 네. 아. 그 주인공 양자경의 단독 주연 작품이기 때문에 네. 네. 나무 주연이라고 누구 줄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줬다는 게 맞고 여우 주연, 여우 조연, 나무 조연 네. 싹 다 가져간 영화가 바로 에브리싱 에브리에 웨어 올 앳 원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하나의 좀 기세기도 해요. 기세. 이게 정말 그해 나온 모든 영화의 모든 연기 중에 이게 최고였냐라기보다는 네. 항상 시상식은 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나온 수많은 영화 가운데 이 영화에 사람들이 좀 기운을 몰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런 수상 결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개별 부문에서 제일 뛰어났느냐의 느낌보다는 이보다 핫한 영화가 없었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이 감독들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고 네. 뭔가 이런 데에서 좀 출발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0: 전혀 전 파이트 클럽이나 매트릭스나 네. 겹치는 게 있나요?
1: 그러니까 파이트 클럽도 그 지금

0: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이라면 매트릭스 또한 그런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내 현생을 살고 있는 내가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나는 뭔가 어쩌면 우주를 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어떤 그런 상상에서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1: 그럼 멀티 유니버스 관이라는
0: 얘기인가? 아. 이게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다중우주라는 얘기를 하는 그 교수의 설명을 보면서 네. 그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다중우주, 평행우주에서 지금의 내가 이제 그 우주의 중심이고 나에게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지금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가 살고 있다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 초반에 힘들어하시는 그 산만함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따 설명 주구리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주인공이 이제 다중 우주를 넘나들 때
1: 네.
0: 다중 우주를 넘나드는 일종의 스위치가
1: 네.
0: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설정이거든요.
1: 그게 네. 시체의 방귀 추진력만큼이나
0: 네.
1: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서.
0: 그게 처음에 이제 키호이칸이 처음으로 다중우주를 넘어갈 때 립밤을 꺼내서 립밤을 바르지 않고 씹어 먹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아까 다중우주의 개념이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나하고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1: 오, 그거 이제 알았어요.
0: 네.
1: 아, 그러니까 다중 우주도 네. 나와 가까운 우주는 나와 닮아 있고
0: 네.
1: 아주 멀리 있는 다중 우주는 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네. 난다.
0: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의지로 여기가 아닌 다른 우주로 가고 싶으면 내가 다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0: 네. 그 먼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려면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할수록 그런 우주로 가는 거죠.
1: 아...
0: 그러다 보니 제가 정말 어제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게 그 종이로
1: 네.
0: 우리 보통 그 빳빳한 A4 용지에 손가락 벨 때 있잖아요.
1: 페이퍼 컷.
0: 네. 네. 그거를 일부러 손가락 사이사이 네 군데를 전부 다 종이로 베야만 다중 우주로 넘어가는 설정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1: 아우.
0: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산만해라고 하는 좀 초반부가 있는데
1: 네.
0: 그 초반부를 넘기면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시게 됩니다.
1: 그러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이어진다.
0: 그러니까요.
1: 아, 참 이야기가 들을수록 도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0: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성공한 신의 한 수가 애초에 시작은 성령을 염두에 두고 썼대요.
1: 아.
0: 성령을 염두에 두고 남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내려 갔는데
1: 네.
0: 그 남자를 주인공 삼아서 지금 내 인생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내가 살아보지 못한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내가 있을 것 같아라는 상상을 하는
1: 네.
0: 어떤 그런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엄마를 등장시키면 어떨까 하면서 주인공을 여자로 바꾼 것이
1: 그분이 바로 양자경.
0: 네.
1: 자,
0: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1: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광고 끝나고 나면 간단히 포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와서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에블린.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이혼 요구와 삐딱하게 구는 딸로 인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 에블린은 멀티버스 안에서 수천 수만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세상에 내가 가진 능력을 빌려와서 위기의 세상과 가족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맞닿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삶을 오가던 에블린은 뜻밖의 사람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자, 세윤 작가님이 추석을 맞아 가족 영화로 준비해 주신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지금부터 세심한 설명을 덧붙여 만나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멀티버스 안에 수천 수만의 내가 있다는 걸 이거를 어떻게 알게
1: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가르쳐준 사람은 남편이에요.
0: 남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1: 근데 그걸. 그 남편도 사실은 모르죠. 다른 우주의 남편이 그 인물이 잠시 이 남편의 몸을 빌려서 이제 진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얘기해주는 진실이 뭐냐면 당신은 늘 뭔가 내가 뭔가를 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왔다라고 전전긍긍 하는데 당신의 그 모든 좌절과 그 모든 실망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이끈 거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그 모든 좌절과 실망의 결과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다시 남편으로 돌아와요.
0: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가네요. 네.
1: 그럼 이 남편은 영문을 모르고 무슨 일이야 지금.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재밌는 게 키호이칸이 연기하는 인물은 계속해서 잠시 정신을 잃었 정신 약간 정신을 잠시 잃은 느낌이겠죠.
0: 그렇죠. 네.
1: 정신을 차려볼 때마다 온통 주변이 좀 난장판이라 끝날 때까지 영문을 잘 모른 채 허둥대는 인물로 나오는 게 좀 재미의 핵심이고요.
0: 네.
1: 양자경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런 일에 좀 휘말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혼란을 겪고 말씀하신 대로 관객 역시 초반에 계속 다중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설정에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영화가 왜 가족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트릭스 같은 거 보고 그리고 다중우주 다큐 보고 우리도 다중우주로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발상을 한 것까지는 일반적인데 네. 그다음에 그 다중우주라는 설정에 뭐를 덧붙였냐면 인터넷 시대를 덧붙인 거예요. 그거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터넷이 없을 때 성장했던 세대고
0: 그렇죠.
1: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기에 성장했던 세대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차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갭이 존재한다는 걸 늘 느껴왔다는 거죠. 그 세대 차이의 핵심은 어쩌면 인터넷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은
0: 네.
1: 처음에 그 주인공 에블린이 계속해서 다중우주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게 마치 부모님들이 수많은 인터넷 창이 떠 있는 컴퓨터에서 당황하고 막연해하는 느낌과 같다고 이 감독은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넘나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해 보이는 딸과 다르게 네. 다중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양자경의 모습이 인터넷 문화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애초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설정을 빌려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중요한 점은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우주에 있던 사람들이 굳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로 와서 어떤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 이 우주 전체를 위협하는 어떤 빌런이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빌런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밝혀지는 건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0: 아, 빌런이 자기 딸이라.
1: 네. 양자경의 딸로 나오는 영화에서는 그 빌런의 이름은 조부 투박인데
0: 조부 투박이
1: 네. 실제 딸의 이름은 이제 조이죠. 그래서 이 설정이 주는 것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그 좀 시작이기도 하고요. 영화 초반에 나오지만 이

0: 엄마는 딸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좀 자라줬으면 하는 어떤 기대를 부모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1: 그럼 물론이죠.
0: 근데 이 딸은 부모가 바라는 딸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엄마는 알아주지 않죠. 엄마는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데. 너무나 좀 바쁘고 힘들게 나를 키워준 엄마인 건 알지만 나는 이상하게 좀 삶이 계속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마음을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고 엄마한테 털어놓는다고 해도 엄마가 이해할 것 같지 않고 그러한 마음이 만약 흑화된다면 영화에서와 같은 빌런이 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 나오는 빌런은 우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싫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사라지고 싶어서 버리는 일들이 그 뭔가 우주의 소멸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야, 네. 진짜.
0: 그래서 이건 결국 빌런을 찾아내서 무찌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 빌런이 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1: 아직도 쉽진 않은데.
0: 네.
1: 아니 일단 제목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직역하면 모든 것 모든 곳이 한꺼번에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0: 네.
1: 이게 영화의 각 파트별 제목이라는 그쵸. 얘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총 3부로 이어져요.
0: 3부작입니다.
1: 아.
0: 처음에 나오는 게 파트 1이 바로 그 첫 번째 단어의 Everything,
1: 네.
0: 두 번째가 Everywhere, 세 번째가 All at Once.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그러니까 가족 영화로 보고 주인공 양자경을 우리 모두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1: 네.
0: 제일 처음에 남편이 이 주인공을 멀티버스의 세계로 인도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보거든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쫙 봐요. 그야말로 주마등이 스쳐간다는 느낌으로.
1: 네.
0: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처음 나와서 양자경이 들은 말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딸입니다.
1: 아,
0: 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신생아 때의 기억을 당연히 우린 기억 못하죠.
1: 네.
0: 하지만 그 도움으로 예. 멀티버스의 도움으로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 무엇인지를 양자경은 그때 알게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 나서 처음 들은 말이 죄송하지만 딸입니다.
1: 그때까지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에 네. 있던.
0: 그리고 죄송하지만 딸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실망하는 아빠의 표정이 세상에 나온 양자경이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인 거예요.
1: 아니, 슬프다.
0: 그게 일종의 좀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양자경은 계속 아빠의 기대에도 부응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드는 딸도 되고 싶고 가정을 꾸린 뒤에는 좀 괜찮은 가정을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계속 좀 투사처럼 살아온 엄마거든요.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 투사처럼 살아온 엄마가 처음으로 그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만약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선택할 뻔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좀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쩌면 나의 엄마는 그 많은 걸 포기해서 나의 엄마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나의 엄마가 많은 걸 포기한 덕분일 수 있겠다. 그 수많은 가능성을 등기로 남기고 엄마가 지금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1: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빌런이 되고
0: 이 영화에서 제가 네. 처음에 볼 때 제일 황당하고 웃겼는데 두 네. 번째 볼 때 제일 좀 짠했던 게 어떤 우주에서는 돌이에요.
1: 돌이라고요?
0: 네. 네. 이 수많은 멀티버스 중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우주도 있거든요.
1: 오.
0: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이 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된 엄마와 돌멩이가 된 딸이 대화를 나눠요. 원래는 나레이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1: 예.
0: 양자경이 자막으로 하자.
1: 아.
0: 돌이 말을 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영화엔 자막으로 나와요.
1: 야.
0: 그런데 그 돌이 된 엄마와 그리고 딸이 나누는 대화가 저는 가장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딸의 솔직히

0: 솔직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엄마처럼 계속 뭔가 좀 힘들어도 힘을 내고 뭔가 부지런하게 뭔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처럼 살 에너지가 없어요. 이 딸은.
1: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네 부모님과 네. 지금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하고의 네. 어떤 상황을 대비해 보면 되겠네요.
0: 차라리 그냥 돌인 게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돌인 게 제일 좋은 딸의 마음이 그 장면에 아주 극단적인 영화적인 표현으로 담겨 있는 건데
1: 나 갑자기 노래 생각나. 내가 말 없는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0: 그렇죠. 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낸 게 감독의 전 여친이 했던 얘기래요. 어느 날. 어느 날 감독의 그 지금은 헤어진 감독의 전 여친이 네. 난 차라리 내가 돌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라고 했던 말을 이제 생각해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무기력에 빠져있는 딸의 마음을 이 돌이라는 이 걸로 좀 표현을 한 거고 이 영화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게 구상한 다중우주가 훨씬 많은데 많이 뺐대요. 야, 이건 너무 나갔어 싶어서 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어떤 다중우주로 넘어가면 양자경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냄비 안에 스파게티 면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내가 그러니까 돌멩이도 아니고 네. 네. 스파게티 면으로 존재하는 그 우주에서는 아들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은 마카로니예요.
1: 아니 그러면 이게 근데 그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누군가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네요.
0: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우주로 넘어갔을 때 그 스파게티가 된 엄마랑 마카로니가 된 아들이 함께 냄비 안에 있는데 이 아들은 왜 우리가 스파게티 그 면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좀 던져보잖아요. 네, 네,
1: 벽에.
0: 자기가 선택받아서 벽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아들이래요. 아,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남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1: 참.
0: 그래서 요리사에게 붙잡혀서 저기 있는 주방의 벽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좀 지켜보는 스파게티 면이 된 양자경의 시퀀스도 있었대요.
1: 아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0: 네. 예. 아마 촬영했는데 자른 것 같아요.
1: 아니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1: 면 한 다발도 아니고 한 가닥으로 해.
0: 네.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상상에서 멀티버스를 표현할 때 이 감독들이 좀 더 좀 황당무계한 상상력을 넣어서 이게 좀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난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가장 좀 기본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엄마와 그리고 딸의 이야기예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1: 네. 아무튼 네. 뭐
0: 가족영화입니다.
1: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평론가 분들이 네. 별 다섯 개를 그냥 아낌없이 준 그런 영화네요.
0: 이거 이동진 평론가께서 별 5개 준 영화고요.
1: 그러니까.
0: 근데 저는 한 줄 평은 그 지금 포털 사이트 메뉴에 올라와 있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한 줄 평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한 줄 이분이 10점 만점을 주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 엄마는 종종 다른 세상에 빠진 듯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언제나 나의 부름에 돌아온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 영화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종종 다른 세상에 빠진 듯 생각에 잠긴다. 어쩌면 그 순간에 영화에서처럼 멀티버스 속으로 상상여행을 떠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죄를 낳지만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나의 부름에 돌아오신다 라는 게 저는 이 영화를 설명하는 가장 멋진 한 줄 평이었습니다.
1: 아, 네. 전문가 평이 아니라.
0: 네. 네.
1: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대사 소개 받겠습니다.
0: 이 영화는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거든요.
1: 아, 진짜.
0: 네. 그 중에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던 손 넉스와 그리고 피처링은 미츠키 그리고 데이비 번.
1: 와.
0: This is a life 준비했습니다.
1: 듣고 올게요.

0: 자, 세윤 작가께서 추석 특집 가족 영화로 오늘 골라주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뭐 지금까지 설명 들었을 때도 뭔가 확실하게 이해되는 네. 그 뭐 또 스포일러 이런 걸 또 좀 염려하시면서 네. 얘기를 주시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지만
1: 그 큰 전제는 네.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예.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자식.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낸 우주의 혼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0: 야, 네. 추석에 참 잘 어울리는 네. 네, 주제네요.
1: 그래서 그렇게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와 자식, 어쩌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그런 화해가 가능하긴 할까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건 아빠, 남편, 키호이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러터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장에 혼자 정말 투사처럼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동안 이 남편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뭔가 도움이 안 되는 늘 좀 물러터진 남편인 게 양자경의 불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멀티버스에서 만난 남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서 현생에 또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0: 들어보시죠.
2: 我总是看到事情好的一面，那不是因为我天真，而是必要，而需要。
3: The only thing I do know is that we have to be kind. Please, be kind. Especially when we don't know what's going on.
0: 어, 영어와 중국어가 네. 막 혼재돼 있네요.
1: 그러니까 이 중국어로 말하는 멀티버스는 약간 화양연화에 대한 오마주로 바치는 장면으로 촬영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장면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과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그랬지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그런데 그건 나의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내가 그냥 밝은 거는 내가 순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무기다라는 얘기를 다른 멀티버스의 남편이 하고 지금 이 내가 사귀고 있는 우주의 남편은 여전히 영문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이제 오니까 이제 싸움을 말리면서 아니 대체 왜들 이래요? 싸우지 말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하나예요. 카인드.
0: 친절. 네.
1: 서로에게 다정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게 무술을 할 줄 모르던 양자격인데 현실에서는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다른 우주에서는 무협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자기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 능력이 점점점 자기께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멀티버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하나 나에게 더해지는 설정이라서 현실에서서 이제 그 무술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렇게 무술을 점점 잘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대혈투와 결투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감독들이 선택한 건 그런 건 무의미하다. 네. 중요한 건 다정합니다.
0: 서로에게 친절하자.
1: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가족이라면 누군가는 다정함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0: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
1: 네, 여러분 명절입니다.
0: 자,
1: 서로에게 다정해야
0: 그리고
1: 됩니다.
0: 그리고 아까도 하고 싶었지만 부모와 그러니까 엄마와 딸도 이런 이렇게 풀지 못한 난제를 네. 친척이랍시고 와서 네. 한마디 불쑥 거기다가 칼을 꽂는다. 네.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1: 물러 터졌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덕분에 사실은 이 우주가
0: 유지가 되고
1: 우주가
0: 있어.
1: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추석을 맞아서 다정함,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3: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고 두 번째 볼 때 눈물을 흘린 건 그래, 내가 이 집안을 지탱하고 네. 알고 보니 그 남편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어,
2: 예. 물러 터졌지만 예. 그 거기까지 날이 서 있었으면 네. 여기는 돌이킬 수 없을 수 있다.
3: 어쩌니 시작부터 자꾸 남편한테 제가 마음이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전국에 계신 물러 터진 남편분들께 네. 크나큰 그 꿈과 희망을 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2: 키호이 콴도 정말 그분의 인생에서 네. 드디어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3: 실제로 또 그 배우가 다정해 보이잖아요.
2: 아, 그렇죠.
3: 실제로 그 배우가 살아남은 것과 예, 이 영화 안에서 그가 이 세상을 지켜내는 것과 또 통하는 게 있는 거죠.
2: 자, 끝곡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3: 아까 이 영화의 그 많은 우주를 표현하는 장면들 가운데 네. 왕가의 감독의 화양연화에 대한 오마주가 담겨있는 장면들이 꽤 있어서 화양연화의 음악을 골랐습니다. 네킹콜의 기사스 기사스 기사스.
2: 자,
3: 만약에 만약에
2: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3: 네.
2: 자, 이 곡 오늘 끝곡이 될 것 같고요. 자, 작가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3: 네.
2: 여러분 뭐 추석이 지난 다음 날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릴 적 관상을 공부하다 자신의 얼굴에 흉하고 가난한 기운만 가득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상보다 마음의 상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지요. 그의 삶은 관상처럼 가난했고 험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얼굴은 결코 천하거나 흉하지 않은 위대한 민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좌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차례상에는 제일 예쁜 모양으로 붙여진 점만 최종 선발대에 올라갈 수 있죠. 모서리가 깨지거나 뒤집다 망친 것들은 그 자리에서 점 붙이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점 붙여본 사람들이 잘 아는 거 아닐까요? 바로 붙여서 따끈따끈할 때 그 자리에서 먹는 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사실을요. 조금 삐뚤빼뚤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모두 이해해주는 그런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의 맛을 좌우하는 건 모양이 아니라 따끈한 온기인 것처럼요. 가족들 덕분에 따뜻하고 배부른 하루 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브런치 카페 이문세 가을이 오면으로 문 열어봤는데요. 지금 오전 11시 지나고 있으니까 벌써 이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까지 마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차례 대신에 여유롭게 식사하러 외출하시거나도 가족분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추석을 보내고 계시든 오늘만큼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도 든든하고 배도 든든한 하루 보내셨습니다.

0: 좋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좋은 노래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할게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5: 경복.
14: 잠재력은 전문가로
15: 경복.
14: 4호선 캠퍼스.
1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 경복대학교.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추석 특선 영화 대신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에서 준비한 추석 특선 명곡으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들으면 더 좋은 그런 노래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추억 한 장면을 꺼내줄 명곡들 골라봤습니다. 먼저 이선희의 인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이선희의 2년 함께 하셨습니다. 전 요즘요 좋아하는 팝송이 있는데 딱 10년 전 노래예요. 클로저라는 곡인데 아마 익숙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체인스모커스의 클로저 띄워드립니다. 하이 씨와 함께 불렀습니다.

네, 체인스모커스와 하이 씨가 함께 부른 클로우서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하실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1부 끝곡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라디오 하면 추억의 노래 있으실까요? 저는 저한테는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이 라디오에서 좀 많이 들었던 노래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기분을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으로 Put Your Records On 띄워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어제는 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로 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라는 노래 띄워드렸는데 오늘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재미있는 노래로 또 어른들한테는 잠깐 잊고 있던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준비했는데 또 최근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도 꽤 접했을 노래 같아요. 네모의 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화이트의 네모의 꿈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던 노래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 들으면 조금 생각을 그래도 좀 깊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 화이트의 네모의 꿈 띄워드렸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서 오늘은 뭔가 동심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OST 두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겨울왕국의 OST 레딧고 띄워드리고요. 이디나 맨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잔 OST죠. 필 콜린스의 You'll Be In My Heart 함께 듣고 올게요. 이어서 두 곡 띄워드립니다.

네, 필 콜린스의 You'll Be In My Heart, 타잔 OST였죠. 지금 함께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겨울왕국 OST,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함께 듣고 왔습니다. 두 곡 연이어서 띄워드렸는데, 이 You'll Be In My Heart가요, 이 필 콜린스가 만든 노래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를 생각하면서 딸에게 들려주던 자장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딸 릴리 콜린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언제나 넌 내 마음속에 있어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저는 이 릴리 콜린스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배우일 거예요. 요즘 넷플릭땡에서 에밀리 인 파리,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 영화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 에밀리가요. 릴리 콜린스입니다. 여러분. 필 콜린스의 딸이고요. 필 콜린스가 딸을 위해 만든 You'll Be In My Heart 듣고 왔습니다. 지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좋은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팝송을 들어봤으니까 두 곡 들어봤으니까 한번 한국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노래 은근 많이 들리더라고요, SNS에서.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라는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인데 어떤 일 하면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시고 일하시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하루를 보내시든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석인 만큼, 연휴인 만큼, 또 명절인 만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명절 음식을 잘 안 해서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이 꼬치와 육전을 사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제 점심시간인데 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오늘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띄워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러분께서도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시고 반가워하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끝곡 들려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for you.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차례상에 이 따끈따끈한 송편을 올려서 온 가족이 나누어 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명절 대표 음식으로 꼽는 이 송편이 사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구 추석떡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 문헌을 보면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제주의 일부 지역에선 추석 차례상의 송편 대신 시루떡이나 절편, 호박전을 올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옛날엔 추석 무렵에 햅쌀이 귀하다 보니까 차례상용 송편을 빚기 위해서 일부러 일찍 심어 거둔 올벼로 떡을 만들어 오려송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명절 문화와 음식은 시대와 삶의 모양새에 맞춰서 계속 변해온 셈인데요. 차례상에 송편이 있든 없든 또 중요한 건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는 그 넉넉하고 따스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이 빚은 떡처럼 달콤하고 쫄깃한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며 9월 25일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정우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오프닝 송으로는 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함께하셨고요. 자, 오늘 1부, 2부에서는 오프닝송처럼 또 가을에 들으면 더욱 좋은 올드팝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시카고입니다. Hard to say I'm sorry 라는 곡을 첫 번째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곡은요.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라는 곡을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아마 지금 들려드릴 세 곡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차드 샌더슨의 Reality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은 사실 이 헤드폰을 뒤에서 끼워주는 이 라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죠. 이 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카고입니다. Hard to say I'm sorry.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1부 그리고 2부에서도 가을에 들으면 더욱 좋은 올드 팝송들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얼리티 정말 들을 때마다 라붐의 명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영화 시상식이었나요? 거기서 성시경 씨가 한 10년 전, 10년보다 더 전에 검정 정장을 입고 검정 뿔테리를 쓰시고 리얼리티를 정말 살짝 미소를 띠면서 부르셨던 그 무대가 기억이 또 나기도 합니다. 리얼리티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1부 마지막으로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FR 데이비드의 Words라는 곡입니다. 1984년에 나왔던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이 노래는 특히나 우리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명곡이다. 또 그리고 가을에 들으면 더 좋지만 또 항상 좋은 노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너튜브 쇼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곡이거든요. 특히나 이 노래를 들으시고 가장 많이들 하셨던 말씀이 롤라장 단골음악이다. 70년대생인데 추억 소환을 하는 곡이다. 이런 말씀들 또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Words. 특히나 이 곡으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생애 첫 팝송을 접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곡을 1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Words. FR 데이비드의 노래를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잠시 후 또 좋은 올드 팝송과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넷 잭슨의 Together Again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가을에 들으면 더욱 좋은 올드 팝송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브래드입니다. If라는 곡이고요. 2001년 또 6월 19일 이 Best of Brad라는 이 앨범이 다시 나왔었는데 LP 버전으로 이때 쫙 나와서 LP를 또 수집하시는 분들께서는 참

느꼈던 그런 앨범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이 팬분들께서는 이 브래드를 빵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브래드 피트 씨도 또 빵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브래드라는 이름을 가진 또 스타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빵이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이런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예, 브래드의 If 처음으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은 휘트니 유스턴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라는 노래를 또 세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 정말 올드 중에서도 올드, 예, If라는 곡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다음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 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 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 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1부, 2부에서 이 가을에 들으면 더욱 좋은 올드 팝송들 함께하셨는데요. 아, 정말 이 1980년대 그리고 또 그 뒤에 예전 노래들도 있었고, 근데도 이 명곡들은 언제 들어도 참 시간이 흘러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올드 팝송들 함께하셨고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또 시간인데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라는 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도 1988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그런 노래인데요. 예,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요. 또 어제처럼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또 3부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또 7049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출발을 해봤는데요. 3부 4부에서는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저희가 미처 들려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신청곡들을 저희가 모아서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또 준비했고요. 다음은 1823번님께서 보내주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9461번님께서는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이 고속도로 로망스라고도 하는데 이 두 번째 곡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겠고요. 2530번님께서도 또 조용필 선생님의 모나리자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53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조용필 모나리자 들으셨고요. 정우의 희망곡 또 3부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두 곡을 더 준비했고요. 다음은 6184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었는데요. 이광조 즐거운 인생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3부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악뮤의 노래도 보내주셨네요. 3907번님 다이노소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었는데 요 두 곡을 또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셨던 누른 신청곡들을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저희가 또 그래도 보관은 이렇게 다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휴 때나 또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노래를 좀 많이 들려드려야 되는 이런 시기 때 이때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또 감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내 노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노래 또 3부 마지막 두 곡이 되겠네요.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신청곡들과 함께 4부로 돌아올게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8251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하림의 난치병이라는 곡이었고요. 정우의 희망곡 또 이제 4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준비했고요. 다음은요 0476번님께서 보내주셨던 신청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워커홀릭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5312번님께서 보내주셨던 곡은 또 카밀라의 노래 보내주셨네요. 스위트 모닝 달콤한 아침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4698번님은 소녀시대 파티 보내주시면서 효리수에 빠져서 노래 듣다가 이제는 소녀시대까지 넘어왔네요.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셨었는데 예, 지금 또 띄워드립니다. 소녀시대 파티 이 세 곡을 만나보시죠. 먼저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워커홀릭 지금 먹고 안경을 벗어 던져 넌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8507번님의 신청곡 언타이틀의 날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언타이틀의 날개는 뭐 지금도 라디오에서 많이들 신청해 주신 곡이죠. 1997년도에 이 앨범이 제작이 됐는데 아, 뭐 지금까지도 정말 저희 프로그램상으로도 와 정말 방송 횟수가 많이 또 정립이 돼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아직까지도 찾고 계신 그런 곡인데요. 언타이틀의 날개 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정우의 희망곡 또 오늘 9월 25일 금요일에 또 함께 하셨고요. 또 안전운전 하시라고 또 이렇게 좋은 노래들 저희가 또 준비해서 들려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또 시간입니다. 0935번님의 신청곡으로 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 보내주셨어요. 별일 없이 산다. 아, 이 노래 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고 가사가 특히나 너무 좋아서 별일 없이 산다. 별일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이 앨범은 2009년 2월 27일에 발매가 됐었던

0: 그런 앨범이고요. 이 앨범에서 타이틀곡은 다들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예, 이 노래 또 그리고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도 또 수록돼 있고 지금 들려드릴 별일 없이 산다. 이 노래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장기하 씨 콘서트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콘서트나 이런 무대 마지막을 이 노래로 하시더라고요. 별일 없이 산다. 뭐 뭔가 관중들하고 또 장기하 씨 본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별일 없이 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다음에 또 보자 이런 느낌에서 또 마무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특히나 장기하 씨가 또 데뷔 이후 처음으로 최근에 또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 너나 나나 이 타이틀곡도 꽤 중독성이 심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저도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나온 요 신곡들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별일 없이 산다 또 준비를 했고요. 저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또 그리고 또 사랑도 나누시고 또 얼마나 반갑나요. 예, 좋은 말들만 또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서 건강한 기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즐거운 오후 또 즐거운 연휴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있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포유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내 삶의 첫 기억은 어머니가 흰 꽃이 흐드러지게 핀 배나무 아래 앉아 자주색 빨래방망이로 하얀 돌 위에 나무를 찢던 장면이다. 책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 삶의 첫 기억이라는 표현이 뭔가 찡하지 않습니까? 삶의 첫 기억,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그 속에는 왠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엄마, 아빠, 형제들, 가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첫 기억뿐 아니라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속에도 가족은 흔하게 끼어 있습니다. 내 삶을 함께 쌓아가는 건 미우나 고우나 결국 가족이니까요. 9월 25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의 마이 유니버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저 왜 또 울컥하는 거죠? 나 미쳤나봐. 바이러스랜다. 뭐지? 호르몬이 지금 바이러스라 그랬어. 호르몬이 지금 들쑥날쑥할 때라서 아예 따지고 보면 제가 애기 낳은 지 지금 이제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동을 치네요. 아 오늘 제가 또 요 라디오 한다고 저희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아 첫째랑 둘째 맡기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고군분투하고 있으라 엄마를 또 생각하니까 또 아 울컥울컥하네. 아, 그전까지만 해도 첫째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철이 안 들었었어. 그때는 엄마랑 정말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아, 그냥 엄마가 다 이해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겠고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하네요. 지금 우리 두댕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시는 길에 또 괜히 가족끼리 또 길 막힌다고 차 막힌다고 싸우고 언짢아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서로서로 눈 마주치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요 한마디씩 해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냐. 추석엔 라이브지 가수 정동아 씨 그리고 김현지 씨 두 분이 지금 2부에 나오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딱 되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디서 누구랑 듣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도 알려주세요.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릴게요.

0: 그럼 저희는 난 진짜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단어만 외쳐도 너무 또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리센의 러브 어택 듣고 오셨고요. 우리 두댕이들 추석 연휴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쭉쭉쭉쭉 볼게요. 김선아님, 남편이 삼형제라 추석이면 새 부부와 아이들이 모두 모여 게임을 해요. 무려 상금을 걸고요. 우와, 윷놀이는 기본이고 공기놀이부터 땅 따먹기까지 제대로 한판 벌이거든요. 올해는 몸으로 말해요. 눈 감고 용돈 잡기 같은 게임도 준비 중입니다. 와, 저희 가족이 1등 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어머, 너무 예쁜 가족이다 진짜. 어머 세상에, 아니 얼마나 이뻐. 그냥 각자 방에서 핸드폰 보고 있거나 TV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봐봐, 온 가족이 게임을 하고 있대잖아요. 어머 너무 예쁘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떤 기운을 드리는 게 좋을까. 아이 그래, 뭐 일어나십시오 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선아님 가족들 꼭 1등 하시라고. 근데 또 너무 또 이거 상금을 걸고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또 그 많이 많은 금액을 걸고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사행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괜히 형제끼리 멱살잡이 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계란 걱정을 했네. 빈정상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가족 일어나십시오. 됐어, 1등이야. 1등 갔어. 됐어 됐어. 와와 근데 가족들이 진짜 김선아님이야말로 이게 바로 가족 오락관이죠. 진짜 리얼 가족 오락관이다 진짜. 와, 0724번님, 저희 집은 올해부터 차례 없애고 저녁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딱 먹기로 했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바라고 바랬던 명절 모습이다. 이 말씀이 옳시다. 아우 마음이 가뿐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했다. 또 박수. 이거야. 왜냐면 괜히, 아이 물론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조상님들도 우리 그 가족들이 진심으로 뭐 절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야 이게 딱 와닿아야 이게 뭔가 내려오는 보람이 있지. 이승으로 내려오는 보람이 있지. 다들 서로 아 이걸 지긋지긋하고 맏며느리만 고생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육두문자 날리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 그 조상님들이 이승에 내려와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싶거든요. 그냥 우리 서로 깔끔하게 조상님들은 조상님들 대로 그쪽에서 천상계에서 그냥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승 사람들은 이승에서 이렇게 기쁨을 만끽합시다. 예? 알았죠? 자, 그럼 이루리라 이루리님 문자 볼게요. 설거지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라디오 틀었습니다. 저는 진짜 집안일 중에 설거지가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영미 언니도 공감하시죠? 라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아, 물론 속도는 되게 느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설거지하는 시간을 명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생각 정리할 때는 설거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이따가 설거지하고 나서 뭘 해야 되고 아 내가 뭘 빼먹었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늘 제가 설거지할 때마다 옆에서 여보 지금 딱콩이 군대 갔어요 라고 자꾸 옆에서 빈정거리는데 그럼 본인이 해주던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설거지가 재밌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설거지 할 때 좀 또 이제 속도 빠른 곡 들으면은 또 이게 속도도 낼 수 있거든요. 아 ATG의 Bad 그리고 빅뱅의 Big 띄워드릴게요.

0: 아, 김혜정님, 저는 조카 돌보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명절만큼이라도 가족들이 조금 편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해마다 조카가 점점 늘어나요. 아,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쩝. 그래도 우리 조카들 너무 귀여워 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애기들 너무 귀여워. 물론 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은 천사님들이랑 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리자면 놀이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들 한 대 모아서 좀비 놀이 하면 참 좋아해요. 내가 좀비다 그래서 쫓아가게 하면 이제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가거든요. 어, 그러면은 좀비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되고 그리고 나중엔 애기들이 이제 좀비 잡았다 하고 잡아가지고 막 감옥 같은데 막 넣는 신용을 막 해요.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 난 좀비니까 나갈 수가 없어 하면서 가만히 쉬고 계시면 한껏 이제 자기들끼리 놀더라고. 제가 요즘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거든요. 따콩이랑 따콩이 친구들이랑. 근데 단점이 있어. 잘못 잡히면은 그냥 세 글자로 표현해서 아, 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애들인데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세게 때린 애가 누구다? 따콩이다. 아니, 자기 엄마를 어쩜 그렇게 아, 미친 듯이 때릴 수가 있는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 좀비 놀이 강추. 자, 돌봄 자처하신 분 또 계십니다. 김지영님. 저희 집은 개치원을 오픈했어요. 우와, 개치원. 아, 이 집 저 집 이동하고 가족 모임 때문에 어디 맡기지 못한 반려견들 저희 집으로 다 집합시켰거든요. 연휴 동안에 여긴 제 집이 아니라 개집이에요. 월월 이라고 하셨는데 우와, 진짜 너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이, 그래도 사람보다는 개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냥 산책만 시키면 되잖아요. 안 놀아줘도 되잖아. 그렇죠? 제가 뭐 강아지 무지랭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산책만 시키면 아, 근데 또 응가를 쌀 수 있기 때문에 아,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1847번님,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 마트는 쉬는 날이 없거든요. 영미 누나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그쵸. 저희 마트는 쉬었나? 그래, 우리 마트도 수요일 날만 정기적으로 쉬고, 그래, 다른 날은 다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힘드시겠다. 그래,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힘들어. 사장님들은, 아, 뭐 손님들 계속 오면 좋지. 명절날 안 쉬면 좋지. 돈 버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알바생 분들은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손님이 많든 적든 이게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남들 다 쉴 때 이렇게 일하면 더 배로 힘들잖아요. 제가 기운 넣어드릴게요. 1847번님 귀 기울여주세요.
1: 일어나십시오.
0: 플러스로 응아 응아 뽀뽀까지 넣어드렸어요. 여자 연예인의 뽀뽀.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그 스트레스 잠시 후에 고음으로 빵 뚫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벌제 정동아 씨, 김혜지 씨와 함께하고요. 그 전에 포레스텔라 조민규의 Next to You 두 댕이들 곁엔 제가 함께하겠다는 의미로다가 들려드릴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시키게 하는 분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음 한 접시, 감성 한 접시, 푸짐한 라이브 한상,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아 라이브지! 이름만 들어도 지친 가슴이 뛰어오를 겁니다. 추석 연휴 두 댕이들의 고막을 책임져줄 명절 선물 같은 두 분이죠. 정동환 씨, 김현지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너무 설렙니다.
0: 네.
2: 오랜만에 이렇게 2시에 데이트 나와서.
0: 예예예 예, 예, 맞아요. 두 분 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1: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0: 네. 예.
1: 네 지금 와. 또 이렇게 또 추석에
0: 어머.
1: 함께하게 될 줄은
0: 너무 신기하다 진짜.
1: 네.
2: 너무 행복합니다.
0: 네, 그리고 그때 김현지 씨 두 대
1: 네.
0: 나오셨을 때는 그때 네. 마스크를 하고 계셨어가지고.
1: 아 네.
0: 그때 얼굴을 제대로 못 뵀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제대로 보니까 네. 너무 또
1: 제대로 있다. 감사합니다.
0: 아. 아니 배고 같다.
2: 너무 화려해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1: 아, 이게 앞에서 조명을 되게 잘 비춰주셔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와,
2: 좋습니다.
0: 네. 네, 지금 환영 문자가 며칠 전부터 와 있었어요. 6959번님께서 네. 두 분 신곡도 나오셨는데 서로 바꿔 부르는 챌린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의 목소리로 듣는 서로의 노래 궁금해요. 두 분 모두의 팬 연희라고 하셨습니다.
2: 와. 아, 일단 너무 네. 좋죠.
1: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0: 그리고
1: 네.
0: 지금 이 연희님뿐만 아니라 밖에 지금 실시간으로 팬분들이
1: 네.
0: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지금 아유. 같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네. 팬분들이 지금 와 계셔요. 아까부터 와 계셨어요.
2: 이곳의 그 스튜디오의 구조 자체가 네.

0: 팬분들이 오셔서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1: 아, 맞아요. 진짜.
0: 네. 소리 들리세요?
2: 네.
0: 아, 저희도
3: 들려요.
0: 와, 밖에 여러분. 마이크도 되게 괜찮은 게 좀 설치돼 있어.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놀랬습니다.
2: 소리 크게 한번 질러 주세요. 와. 와, 이거지.
0: 밖에 그 지금 소리가
3: 이렇게 소통이 되다니.
0: 오, 네. 좋아요.
3: 너무 너무 좋은데요?
2: 지금 공연장 온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0: 그거보다 더 잘 들려요. 네. 진짜.
2: 아, 뭔가 지금 벅차오름이 느껴지는데
0: 맞습니다.
2: 진짜 이 바쁜 연휴에 이렇게 두 분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수분들도 연휴가 더 바쁘잖아요. 두 분은 보통 추석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이세요?
0: 연지 씨는 좀 많이 바빴어요?
3: 네, 저는 추석 때 그래도 당일날이나 이럴 때는 네. 가족들과 함께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0: 저도 공교롭게도 네. 그렇게 바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추석 때는 아 물론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2: 예.
0: 특별히 막 추석이 되면 엄청나게 바쁘다 이런 기억까지는 아닙니다.
2: 아 저도 뭐 공교롭게도 추석 때 이렇게 바빴던
0: 적은 보통은 미리 찍어놓죠.
2: 네, 오늘 한번 우리 바쁜 척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서로
3: 좋습니다. 네.
2: 자 한가한 세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가인가 보다. 자 노래 한 곡 해봐라 이런 말들 또 많이 듣잖아요. 또 명절날 네. 또 친척분들 네. 만나면
0: 그렇죠.
2: 괜히 네. 개그맨들한테 너 한번 웃겨봐라 이러고 연기자분들한테 한번 연기해봐라 그러고
0: 울어봐 이런 거.
2: 가수분들한테는 네.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친척분들 중에. 그러면 만약에 분위기 띄울 때나 네. 이럴 때 옛날 옛날에는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가족들 앞에서도.
3: 네.
2: 그럼 아니면 노래만 갔을 때나 그럴 때는 어떤 노래 부르세요? 나 가수분들은 어떤 노래 부르시는지도 궁금해요.
0: 노래방을 가게 되면요?
2: 가게 되면 정동아 씨 같은 경우는
0: 선배님들 노래 뭐 김혜주 선배님이나 뭐 그 임재범 선배님 노래도 부르고 그냥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 그냥
2: 와 진짜요?
0: 네.
3: 맞아요.
2: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임재범 선배님의 노래 부른다고요?
0: 예 근데
2: 고해 이런 걸 부른다면 이게
0: 하죠. 네.
3: 어찌합니까? 아,
2: 정말 명절날
0: 그게 왜요?
2: 아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데 어찌합니까? 한다고
0: 그 나쁘지 않습니다.
2: 아 나쁘지 않아요?
0: 네.
2: 그리고 우리 연지 씨는
3: 저도 그냥 선배님들 노래 많이 부르고 가족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노래를 옆에서 흥이 나시면 같이 그냥 그걸 따라서 부르고 이러는 것 같아요.
2: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왠지 연지 씨는 막 이렇게 네. 비트가 빠른 노래는 잘 안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3: 맞아요. 그렇긴 네.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왠지. 이제 가족분들이 부르시면 그냥 네. 뒤에서 같이 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부르기도 네. 하고.
0: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약간 그 MBTI가 INTP라서
2: 네.
0: 그렇게 내가 분위기를 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2: 그래. 두 분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0: 그냥 싹 스며들어 있는 거 좋아.
2: 오히려 그런 그냥 네.
3: 다른 친구들이 있거나 다른 가족분들이 계세요. 띄워주실 수
2: 있어.
3: 있는.
2: 꼭 고모들이 네. 그러지 않아요?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 보면 꼭 고모들이 네. 기생 고모들이 꼭 계시더라고. 네. 자 그리고 지금 고향 가느라 차 안에서 두대일 듣고 계신 두대이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3: 네.
2: 두 분도 차로 장거리 이동 많이 하시잖아요.
3: 네.
2: 뭐 행사 때문에도 그렇고.
0: 네네.
2: 자 이렇게 잠이 올 때는 뭐다 라이브잖아요. 자 오늘 두 분이 온 가족이 떼창할 수 있는 라이브 한상을 또 푸짐하게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2: 자 먼저 연지 씨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3: 아 네 이 곡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곡이에요.
2: 네.
3: 저희 이제 씨야
2: 네.
3: 팀으로 활동할 때 지금까지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곡이라
2: 네.
3: 다 같이 떼창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사랑의 인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2: 아 근데 이거 혼자 불러보신 적이 있어요?
3: 네 이게 제가 이렇게 혼자서 프로젝트로 솔로 버전을 냈었어요. 네,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2: 네.
3: 솔로 버전도 조금 하나 만들어서 내볼까 했는데
2: 네,
3: 그
2: 네,
3: 버전으로
2: 네.
3: 오늘은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럼 기대가 됩니다.
2: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3: 네.
2: 자, 지금 뭐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입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랑의 인사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요. 두댕이 분들 떼창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뭐 목 다 풀렸고요. 자 김현지 씨
3: 네.
2: 사랑의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0: 김현주 화이팅! <화이팅! 웃음> 와,
1: 너무 좋습니다.
2: 와, 김현지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사랑의 인사 듣고 왔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이거 그냥 CD 틀었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1: 아니, 이제 이 정도 이제 그 가창력을 이용하는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질 뻔도 그러니까. 한데 그냥 하얀 채로. 아, 그러니까 하얀색을 유지하면서
2: 목에 핏대도 안 섰어요.
3: 핏대 섰을 텐데요.
1: 잠깐.
2: 어머 네. 세상에.
1: 잠깐 볼록하다 들어갔어요.
2: 아, 얼굴이 계속 그냥 하얘.
1: 맞아요. 아름다우신.
3: 오늘 또 하얗게 잘 유지를 시켜주셨네요. 네.
1: 좋습니다.
2: 아니, 네. 동아 씨, 네? 정동아 씨, 이거 네. 어떻게 들었어요? 라이브를 들었는데 네. 이거를 길게도 말고 네. 다섯 자 감상평으로 한번 남겨주실 수 있겠어요?
1: 다섯 글자요.
2: 좀 임팩트 있게.
1: 라이브 맞나?
2: 그치 그치.
1: 이 정도 아까 했던 얘기와 비슷하지만 라이브 맞나?
3: 감사합니다.
1: 아, 물음표? 아 그렇지. 이게 라이브 맞나?
2: 라이브 맞나?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인데.
1: 아니. CD 같은. 나는 왜 그러세요?
2: 괜히 삐뚤어질 테다.
3: 삐뚤어지.
2: 자 올해가 또 씨야 네. 데뷔 20주년이라고 한다. 박수 치고 가야 돼요.
3: 와. 감사합니다.
1: 20주년.
2: 와. 지금 2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3: 맞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 네네네.
3: 지금 또 추석이 지나면 네. 저희가 5회 공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예. 8회차로 늘어나가지고 네. 4회차 공연이 남았는데요. 뭐 고향, 청주, 수원, 인천 이렇게 남았어요.
2: 아, 네네네. 네,
3: 그래서 너무 20주년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 앨범도 내고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2: 너무 부럽다 좋네요. 진짜.
3: 저희도 너무 놀랬고 네. 다시 이렇게 합쳐서 한 게 15년 만이란 말이에요.
2: 와.
3: 네, 그래서 20주년이지만 네. 15년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다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까? 저희 그래도 오랜 팬분들을 다시 조금 좀 소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작게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 네.
3: 생각보다 어디선가 모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를
2: 많죠.
3: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되게 감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콘서트로 지금 많이 네, 공연을 하고 있죠. 행복합니다.
2: 관객들 입장에서도 너무 벅차올랐을 것 같은
3: 네.
2: 그런 왜냐면 세 분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3: 네.
2: 그것만으로도 되게 네. 벅찼을 것 같아요.
3: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좋아해주셔서 저희도 네네네. 너무 행복해요.
2: 그 다시 뭉쳐서 저도 감사하고요.
3: 아유, 감사합니다.
2: 그 정동아 씨도 단독 네.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엑스칼라 시리즈 뭐 기획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서울 네네네. 중구에서 하고요.
2: 네. 네.
1: 서울 중구에서 합니다.
2: 네. 그러면 혹시 이건 공연장에서 직접 봐야 된다는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1: 직접 보셔야 됩니다.
2: 아니 그
1: 저를.
2: 아까 직접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1: 뭐가 다르냐고요.
2: 네.
1: 현장에서 네. 오늘 지금 그 팬분들이 오셨지만
2: 아 직접 그쵸.
1: 현장에서의 직접. 소리와 또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게 또 다르죠.
2: 다르죠.
4: 네.
2: 지금 대표님께서 아,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우리 팬분들 중에도 대표님
1: 맞아요.
2: 계시거든요.
1: 대표에서 말씀하셨어요.
2: 완전 달라요라고 하셨어요.
1: 네, 그러니까요. 완전 예,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꼭 공연장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2: 기간이 2026년 10월 25일.
1: 네.
2: 자, 그렇다면 콘서트 영업에는 또 라이브만 한 게 없거든요. 요 라이브를 또 들어야 그래 내가 한번 돈 내고 현장 가볼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부담을 약간 주시네요.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 여기서 네. 진짜 네. 기념비적으로
1: 네네.
2: 아 빅살이 한번 크게 내주세요.
1: 빅살이
2: 큰 웃음이냐?
1: 아 그 괜찮은 노이즈 마케팅이 될까요?
2: 기깔나는 라이브냐? 네. 둘 중에 하나지만 해주세요.
1: 하여튼 네. 뭐 하다 보면 네. 어느 쪽이든 가겠죠. 네. 열심히 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네. 그룹 부활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2: 네네네.
1: 가끔가다 그 팬의 마음으로 이제는
2: 예.
1: 부를 때가 있습니다.
2: 아
1: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2: 그렇죠.
1: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한번
3: 너무 좋아요.
1: 불러보겠습니다.
2: 이 노래도 떼창하기 딱 좋은 노래죠.
3: 맞아요. 네. 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2: 아, 진짜 이걸 또 직관하게 되는군요.
3: 맞아요.
2: 제가 또 목을 또 풀게 되네요. 또 같이 한번 풀까요?
3: 네.
2: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역시나 두댕이들도 목 한번 풀어주세요. 라이브 해야 돼. 같이 떼창 해야 되니까. 자 CD냐 빅살이냐 둘 중에 하나. 자 정동아 씨의 네.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네. 가겠습니다.
1: 빅살이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0: 와. 최고다. 와. 최고다.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정말 빅살이 없이. 아니,
1: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0: CD로 갔어. CD로.
1: 이거 빅살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0: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1: 아니,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0: 정말 아름다워.
1: 차라리 말할 때 지금 빅살이가 나네요.
0: 네, 지금 정동환 씨의 네버 엔딩 스토리 네.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밖에 우리 팬분들 중에 최연속 시청자분이 네. 계셨어요. 한 몇 개월 된 거, 10몇 개월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남자 아기가 네. 심도 깊게 듣고 있더라고.
1: 정말 느껴집니다.
2: 같이 들었어요.
1: 아유, 아이고.
0: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네. 정말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1: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0: 그래,
1: 있네요.
0: 그래. 그래. 네. 아, 좋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연지 씨 또 네.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2: 너무 너무 좋아요. 역시 진짜 예. 오랜만에 들어도 역시 정동아.
0: 아이고. 아, 역시 네. 정동아.
2: 역시 감사합니다. 정동아. 그래. 아, 너무 좋다.
0: 그래. 말해 뭐 하겠어요, 진짜. 네.
1: 괜찮으십니다, 정말.
2: 진짜. 네. 너무 진짜 오빠도 CD를 다 드셔 가지고 네, 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 편안하게 부르지?
0: 사실 이 시간에 라이브 한다는 게
2: 맞아요. 분명히 잠겨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1: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예 푹 자고 일어나요. 너무 졸려가지고 아 이거 잘락 말락보다는
0: 네. 차라리 숙면을 하고
2: 숙면을 하고
0: 예예
1: 그러면 괜찮아요.
0: 정말 시원시원한 노래였습니다.
1: 네.
0: 자, 운전 중이신 분들 졸음 싹 가셨죠? 자,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수천 번을 부르고 들어도 지겹지 않은 명곡들을 보유한 정동환 씨, 김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대 명곡이죠.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니 본나 깜짝 이박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술 마셨는데 재료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러분께서는 지금 2시의 데이트 안영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특집, 2대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기가 막힌 라이브의 주인공들 정동환 씨, 김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8658번님, 저는 미뤄왔던 상안검 수술을 명절 전에 딱 했습니다. 덕분에 시댁도 친정도 안 가도 돼요. 아싸! 근데 너무 아프다. 라고 하셨는데, 상안검 수술이 뭔가요? 어, 이거 눈 수술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눈 감고 듣고 계시는 건가요? 아, 너무 좋다. 딱이다. 그냥 귀만 열어두셔. 어, 그러면 딱이에요. 오늘 그냥 뭐 친정도 안 가도 되고 시댁도 안 가도 되고 그냥 가만히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사랑받은 명곡들 들어봤으니까 이제 새로 사랑받을 노래도 만나봐야죠.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두 분의 신곡 얘기 나눠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여기서 잠깐만, 오늘 라이브 영상들 방송 끝나고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요 끝나고 꼭 보러들 오셔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아직도 졸고 계신 분들 시원시원한 라이브 한 곡으로 잠 한번 더 깨워볼게요. 아 어떻게 밖에 계신 분들 함성 한 번만 다시 질러주세요.
1: 밖에 와이프를 아예 열어주세요.
0: 네, 그러니까 열어주세요. 네, 팬분들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볼까요?
1: 아, 좋죠. 네, 좋습니다.
0: 정동화 씨의 노래 하늘을 달리다 가볼게요.
2: 아닌가 봐요.

0: 정동아!
1: 아 정말 와 예 영지 연지 씨도 알겠지만 네. 예, 저 그 영민 씨의 저 소리가 성대에 굉장히 해로운 소리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 듣다
0: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1: 경악을 할 수 있는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게 성대를 갈아가면서
0: 저 하지 말라면 더 해요
2: 정도와
1: 감사합니다
2: 하늘을 날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으신 거죠?
0: 너무 좋아. 야, 정동아의 네. 하늘을 달리다.
3: 오, 너무 좋네요.
1: 이정 선배님의 노래인데
0: 네, 맞아요. 이게,
1: 아, 이 노래가 또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사랑을 하시다 보니까
0: 네,
1: 또
0: 예,
1: 너무 부를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0: 근데 지금 이게 딱인 게 날씨도 네. 하늘이 지금 가을 날씨라서 너무 높고 푸르잖아요.
1: 요즘 너무 예뻐요.
0: 네, 요즘 날씨가 그런 날씨야.
1: 맞습니다.
0: 그리고 지금 잠 깨는 노래로는 정말 하늘을 달리다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잠을 깨고 이제
3: 같이 잠을
0: 우리
3: 깨고.
0: 우리 서로 잠 좀 깨자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지금 심지어 밖에서 팬분들이 같이 또 떼창을 해주셔가지고
3: 맞아요. 엄청
0: 진짜 공연장에 온 것 같아요.
3: 네, 저도
1: 행복했습니다.
3: 네. 저도 신나게 들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정동아, 김현지 두 분의 살아있는 라이브 두 곡이 더 준비돼 있다는 점. 우후! 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추석 특집 추석의 라이브지, 정동아 김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두 분의 명곡들을 만나봤다면 이제 따끈따끈한 신곡 차례입니다. 드디어. 자, 먼저 연지 씨 신곡 얘기부터 가볼게요. 빵빠리 한번 갑시다. 뽀뽀뽀뽀. 자, 요번 신곡 제목이 네. 어떻게 되나요?
8: 제목이 노래입니다.
7: 근데 왜 제목을 노래라고 그냥 이렇게 지으셨어요?
8: 이게 제가 좀 상황이 있었는데요.
7: 네.
8: 제가 좀 작년에 저에게는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7: 네.
8: 목을 좀 다치게 돼서 성대 낭종이 판정을 받고
7: 네네네네.
8: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해서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1년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다 리셋이 된 것 같고 지나온 저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었거든요.
7: 아, 네.
8: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써내려간 이제 곡이에요. 다들 이제 잘 회복이 될 거야라고 해도 괜찮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목에 그냥 노래. 그래도 내가 다시 또 돌아봤을 때 내가 사는 이유는 노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사에도 그 구절이 있거든요.
7: 아.
8: 그래도 나는 노래를 할 거다.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 다 회복이 된다면 이 노래를 꼭 들려드려야겠다.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좀 써내려갔던 거여서 그래서 노래 제목이 노래가 되었어요.
7: 그럼 네. 어떻게 지금 목 상태는 그러면 좀 좋아지신?
8: 지금도 사실은 이제 회복하고 치료하면서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지금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네.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래도 어떻게 또 20주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겐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네, 시간들인 것 같아요.
7: 네. 자, 그러면 연지 씨의 전부인 이 노래 예, 라이브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씨 네. 라이브 서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8: 네.
7: 정동아 씨 지금 여기 이 스튜디오 안이 좀 추운가봐요.
9: 지금 아, 저요.
7: 예, 아니, 기침을 지금 옆에서
9: 지금 목에
7: 하셨는데
9: 간지간지라고 목에 딱 걸렸는데
7: 저는 순간 비트박스 하시는 줄 알았어요.
9: 죄송합니다. 굳이 그렇게 비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7: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예. 최고의 팀워크네요.
9: 네.
7: 자, 김연지 씨 라이브 예. 준비되셨나요?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0: 와, 김현지의 노래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1: 한편에 정말 완벽한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감히 네. 평을하자면
2: 네.
0: 모두 공감해. 모두 아.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저 노래 잘해요. 저 셀럽파이브
1: 맞다.
0: 아이돌 아. 활동했었잖아요. 예. 물론 비주얼 담당이긴 했지만.
1: 네. 어쩐지. 예.
0: 지금 듣고 계시는 네. 분들이 네. 연령을 다 떠나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아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2: 네.
0: 뭔가 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2: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너무 힘들고 이게 이 길이 맞나? 맞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네. 아, 그만둘까?
2: 네.
0: 정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난 노래, 난 그래도 갈 거야. 네. 앞으로 나아가는 이 가사말들이 모두 모든 가족들이 다 지금 와닿아요. 와닿았을 것 같아요.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정동아 씨는
1: 네. 저 왜요?
0: 옆에서 계속 네. 추임새를 피처링처럼 지금 계속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옆에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0: 지금. 그러면은 네. 어떠셨는지 듣고 어떠셨는지 그러면은
1: 저는
0: 좀
1: 처음에 예.
0: 같은 꾼으로서
1: 노래 네. 아, 꾼으로서 좋은 네, 접근입니다. 네. 시작 부분에 네. 약간 좀 약간 불안정한 게 살짝 있었어요. 근데
0: 아, 그래요?
1: 그것조차도
0: 아~
1: 이제 다시 의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0: 그래요?

0: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1: 되게 미세했어요. 잘 몰라요.
0: 네.
1: 근데 이제 다시 날 수 있을까? 다시 날 수. 근데 날아요.
0: 아.
1: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 한번 하는데 점점점
0: 야.
1: 그냥 하늘 높이. 그걸 진짜 완벽하게 하는 거 보면서 아까 전에 시작 부분은 거기는 아 역시 의도였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미세한 부분인데 그게 네, 딱 네, 네. 그래서 더 드라마가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정동환 씨의 네. 평을 한 다섯 글자로 하자면 이거네요. 오 이거네요. 지금 계속
1: 야 여기 좀
0: 와 근데 진짜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정동환 씨의 지금 미니 앨범 제목이 오아시스라면서요. 야 소름 끼친다 진짜.
1: 와 안 그래도 추웠는데 더 추워졌어요.
0: 진짜 서늘하다.
1: 와
0: 서늘하다 정말.
1: 세상에 진짜
0: 춥다 추워.
1: 정말. 아, 네.
0: 야 이렇게 서늘할
1: 이건
0: 수가.
1: 이건 운명이 있나?
0: 네 빵빠리 한번 가봅시다. 네. 정동환 씨가 네. 7년 만에 미니 앨범을 내셨어요.
1: 그렇죠. 이제 실물 앨범을 잘 안 냅니다.
0: 네, 그래서 앨범을 갖고 오셨습니다.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선물로 저한테 주셨는데
2: 너무 귀여우세요.
0: 앨범에
1: 앨범
0: 저한테
1: 준비...
0: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사인까지 괜찮은데 나한테 진짜 드럽게 할 말이 없었나봐. 영민님 번창하세요.
1: 아, 좋은 말이잖아요.
0: 전 자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
1: 아니, 각각이 자영업자로 가야 됩니다. 네.
0: 사업자 등록을 낸 게 없는데.
1: 아, 그래요?
0: 뭘 번창하라는 건지.
1: 아니 이게 진짜 좋은 말입니다. 이게 좀 내가 흔하게 해서 그렇지.
0: 차라리 만복이 깃드세요 뭐 이런 걸 쓰던 거.
1: 아닙니다.
0: 번창하세요는 뭐야.
1: 상투적이에요. 번창하세요 좋습니다.
0: 아 그리고 여기에서.
1: 신선하잖아요. 지금 몇 번을 짚는 거예요 지금.
0: 제 앨범 표지가 네. 정동환 씨 어렸을 때 사진을 담았거든요. 근데 너무 독특한 게 이 시대 때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엽총을 들고 있네요.
1: 아, 그렇죠.
0: 아니 무슨 이 어떤 의미지?
1: 아, 조금 무섭네.
0: 아, 근데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대로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용된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1: 아 귀여움은 저 때가 나은 것 같아요.
0: 아 근데 너무 아, 귀여워.
1: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귀엽다.
0: 자, 이 귀여운 앨범에 담긴 타이틀곡 네. 오아시스 어떤 곡 노래인지
1: 소개 살짝 해도 되겠죠?
0: 아, 예.
1: 우리가 모두 사막 위를 헤매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는 네. 그런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만났던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나는 우리 모두에게 네. 응원과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네, 이런 네. 곡을 만들었어요.
0: 조금 더 푹 자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1: 지금 좀 자는 것 같기도 하고
2: 지금 네. 노래를 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1: 진지한 노래고요. 오아시스를 향해
0: 네,
1: 가는
0: 알겠어요.
1: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믿을게요.
1: 분명히
0: 네.
1: 중요한 건 네, 우리가
0: 들지어다.
1: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1: 노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믿겠습니다.
1: 네네. 네. 네. 갈까요?
0: 예. 네. 자, 우리가 뭐 곡 설명이고 뭐고 간에 들으면 알 것 같아요.
2: 네.
0: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면 아 그런 의미로 부르셨겠구나라고 예, 느낄 것 같습니다. 정동아의 오아시스 듣고 올게요. 라이브입니다.

0: 와, 정말 정동아 씨. 정동아 씨 라이브 덕분에 와. 주대가 정말 번창할 것 같습니다. 아, 정동아 씨 오아시스.
1: 그래도 그 곡 설명이 나쁘진 않았죠.
0: 네, 나쁘지 않았어요. 예, 네, 정말 오아시스.
2: 네, 우리가 네.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중요한 겁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사가 걸어요? 진짜 예, 네, 너무 좋았어요.
3: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고맙습니다.
3: 네.
0: 이 곡을 내기 위해 4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2: 그렇죠. 이 앨범 준비 기간이 예. 그 자켓 사진으로 인해 아, 준비 기간 40년.
3: 40년.
2: 아, 기네스북에 등재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네. 자, 그리고 연지 씨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3: 아, 오아시스다.
0: 오아시스다.
3: 네, 오아시스.
0: 어, 진짜.
3: 들으면서 뭔가 그 뭐지? 이렇게 같이 진짜 떼창할 수 있 쓰면서도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0: 그 두 분 오늘 신곡이 서로한테도 뭔가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아,
2: 약간 맥락이 좀 네. 있어요.
0: 어 맞아.
3: 맞아요.
2: 아름다운
3: 어
2: 맥락이... 맞아요. 네.
0: 네. 오늘 뭔가 운전하시면서 네.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노래들을 들은 것 같아요.
3: 어, 네. 감사하죠.
0: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추석 특집 추석의 라이브지 아. 정동아 씨, 김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좀 시간이 훅훅훅 지나갔는데. 아. 벌써 지금 보내드릴 시간이 아, 됐습니다.
2: 벌써요?
3: 벌써요?
0: 예, 벌써.
2: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0: 어, 그래, 시간 금방이에요.
2: 금방 가고 그 소중한 분들이랑 시간도 금방 가니까.
0: 예예. 예.
2: 행복의 그 요소들 다 찾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예. 오롯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0: 아, 예. 예. 뭐 오늘따라 이렇게 정동아 씨가는 말고 무슨 교주님 같은데. 아, 예.
2: 네. 뭐 좋은 거죠, 뭐.
0: 될지어다.
3: 네, 네. 될지어다.
0: 자, 그러면 인사하기 전에 할 일이 또 있었는데 네. 추석에는 또 보름달 보면서 소원비는 마시지 않습니까?
3: 아, 네.
0: 두 분 오늘 밤에 네. 이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두 분은?
3: 지금처럼 건강하게 노래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노래 잘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 것 같아요.
0: 우리 정동아 씨는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2: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실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가지만
0: 네.
2: 우리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2: 지금 내 옆에 있는 오아시스는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0: 많은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구의 평화도 함께 올 수 있을 것 같고.
1: 요즘 혹시 철학을 따로 공부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냥 뭐 아니면
0: 네. 생각은 좀 많아요 원래.
1: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분 덕분에 오늘 진짜 귀호강 제대로 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두 대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정동환 씨, 김현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밖에 계신 팬분들도 안녕.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This is me.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케알라 셰틀의 노래였습니다. 4831번님이 가끔 붐업이 필요할 때 듣는 곡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와 저랑 똑같으시다. 저도 뭔가 아 좀 심장 뛰고 싶다 아 뭔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할 때 요 노래 꼭 듣거든요. 앞서 정동아 씨 김현지 씨 두 분부터 해서 오늘 아주 쩌렁쩌렁한 노래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좀 저렇네요.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정말 가게 문을 열까 닫을까 저도 고심을 했었는데요.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쉬면 그 즉시 손님 다 떠난다고 해서 별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음악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먼저 준비한 곡은요, 오늘 같은 날 딱 좋다. 바로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맛집의 앞집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듣고 왔습니다. Fly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까지 데려가 줘요.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어몽 어디 가는 거예요? 어몽 혼자 없어요. 예. 감수광 같은 노래죠. 자, 그 뒤가 궁금하면 알아서들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아, 지금 문자가 또 왔네요. 영미 씨, 지금 운전하는데 졸려 죽겠으니까 그 목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알겠습니다. 아, 업 시켜드릴게요. 3129번님이 신청하셨네요. 영화 천밀밀에 나왔던 월량 대표 아적심 부탁드려요. 여긴 대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듣죠. 월량 대표 아적심.

0: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들어본 곡은 서쪽 하늘 이승철 씨 노래였습니다. 아, 맛집의 앞집이니까 부탁해봅니다. 서쪽 하늘 듣고 싶어요. 김지영님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아, 이게 또 아, 좀 약간 처지는 노래라서 이걸 틀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아, 서쪽 하늘이면은 다들 운전하시면서 떼창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분위기에 이어 준비된 곡은 칙두칙, 엘라, 피츠 제럴드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인데요. 박성은님이 신청하셨어요. 우아하면서 살짝 경쾌한 음악이에요. 아, 칙두칙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칙두칙. 네, 이따가 광고 듣고 아, 침 뱉은 거 아니고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칙. 광고 듣고 들려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0: 최고 권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권리
1: 사업성도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찻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안용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아까 박성은님께서 신청해 주신 칙투 칙. 노래 너무 듣고 싶다.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이니까요. 이따가 큰 보름달 보면서 소원 꼭 비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4: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당일 오후가 되면 집안 가득 풍기던 전냄새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묘한 나른함이 찾아옵니다.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라 몸은 묵직해지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고만 싶어지는 시간이죠.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이던 명절의 소란함이 잠시 멈추는 바로 지금이 명절이 주는 진짜 휴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창문 너머로 살짝 들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고 있으면 멍했던 머릿속까지 가볍게 환기되는 기분도 들고요. 오늘은 그저 나른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0: 주시크 달이 뜨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파나 방바닥에 한참 동안 나른하게 누워있다 보면 분명 배부르게 점심을 먹었는데도 괜히 입이 심심해지곤 합니다. 먹다 남은 전이나 식혜 또 상 한 구석에 올려둔 과일 쪽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죠. 손 닿는 곳에 놓인 주전부리 하나를 딱 집어들면 노곤했던 온몸의 감각이 싹 깨어납니다. 묵직한 식곤증은 지금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쉬고 있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 아닐까요? 한가위 연휴가 주는 이 유쾌하고 합법적인 게으름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이번 연휴는 풍성한 음악과 함께하고 있죠.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준비된 순서 만나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이번 명절 연휴 1, 2부 순서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 이맘때 사랑받은 곡들, 오늘은 2014년도 9월로 떠나볼게요. 먼저 국내 가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곡은 소녀시대 테티서의 할러입니다. 2014년 9월에 발매된 미니 2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틀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어서 2PM의 미친 거 아니야입니다. 2014년 9월에 발매된 정규 4집 타이틀곡이고요.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미치도록 놀며 즐기자는 내용을 담은 파티 곡이죠.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역시 2014년 9월에 발매된 에일리의 손대지마 준비했습니다. 거짓말과 뻔한 변명을 일삼는 연인에게 이별을 고하며 당당하게 돌아서는 내용을 담은 곡이죠. 소녀시대 테티서 할러, 2PM 미친 거 아니야, 에일리 손대지마 듣고 올게요.

이번엔 자이언티 양화대교입니다. 2014년 9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이고요. 택시기사였던 아버지의 고단한 삶과 가족을 향한 사랑, 또 가장이 된 화자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계속해서 박보람의 예뻐졌다인데요. 2014년 8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입니다. 지코가 피처링을 맡았죠. 이별 후 혹독한 관리를 통해 외모와 자신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변화를 담은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인과 게리 함께한 사람 냄새 준비했는데요. 2014년 5월에 발매된 협업 디지털 싱글입니다. 꾸밈 없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상대방에게 반한 마음과 설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티 양화대교, 박보람 지코 예뻐졌다, 정인 게리 사람 냄새 듣고 올까요?

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14년도 9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 Shake It Off 준비했습니다. 2014년 8월에 리드 싱글로 먼저 발매되고 정규 5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남들의 헛소문과 비난을 연연하지 말고 털어버리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까지 오른 곡이죠. 이어서 마룬5 맵스 준비했는데요. 2014년 6월에 리드 싱글로 발매되고 정규 5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떠난 연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다시 그녀를 찾아 나서겠다는 마음을 노래했는데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6위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제시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 함께한 뱅뱅입니다. 2014년 7월에 먼저 싱글로 발매됐는데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으로 상대를 사로잡겠다는 내용을 담은 파워풀한 곡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Shake It Off, 마룬5, Maps, 제시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 함께한 뱅뱅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샘 스미스 Stay With Me 준비했습니다. 2014년 5월에 발매된 정규 1집 수록곡이고요. 상대에게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깊은 외로움과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6시야의 샹들리에인데요. 2014년 3월에 발매된 정규 6집 첫 싱글입니다. 화려한 파티 이면에 숨겨진 공허한 현실 도피를 담은 곡이죠. 계속해서 매직의 루드입니다. 2013년 10월에 프로모션 싱글로 선 공개 후 4개월 뒤 정식 리드 싱글로 재발매한 곡인데요. 결혼 반대에 맞서는 남자의 당당하고 반항적인 심정을 담은 곡입니다. 가사에 결혼을 향한 그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매직의 루드까지 만나볼까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오늘 2부 마지막 곡 찰리 XX입니다. 붐 클랩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회사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태양의 눈, 코, 입 오늘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3부 순서는 키워드 진주찾기 준비해뒀어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같이 만나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 찾기. 명절이 되면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마음이 조금 느긋해집니다. 차례상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있으면 올해도 이렇게 잘 보내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다 보면 배도 마음도 한껏 채워지죠. 한가위라는 이름처럼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고 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오죠. 그런 느긋한 밤에 우리를

여러분은 달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달의 모양이 떠오르는데요. 얇은 초승달에서 점점 차올라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비워지는 모습은 어쩌면 멀리 떨어진 서로의 거리를 메워주고 마음을 잇는 다정한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로 있는 곳은 달라도 밤하늘의 빛을 함께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같은 온도를 나누게 되니까요.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달이 떴다는 단순한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온종일 네 생각이 났다 하는 가장 다정한 안부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음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핑계삼아 슬며시 전하는 그 한마디 속에 숨겨진 깊은 애정이 마음을 데워주기 때문이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나 괜히 쑥스러워 마음을 내비치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밤하늘을 핑계삼아 마음속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떠오른 달빛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은 아침 이슬처럼 투명하게 변할지도 모르니까요. 좋아서 하는 밴드입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채우며 지냅니다.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을 채우고, 약속을 채우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채우고, 마음속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가득 담아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꽉 채워진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제야 비워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오늘 오후처럼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른한 몸으로 소파에 기대어 뒹굴거리는 시간도 어쩌면 꼭 필요한 비움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 비움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것들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의 섭리처럼 때가 되면 채우고 또 때가 되면 비워내는 게 가장 건강한 휴식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기고 나면 오히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창문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의 햇살이나 집안의 정적 속에 맴도는 가벼운 바람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게 낮 동안 묵직하게 채워둔 배를 끌어안고 멍하니 시간을 비워내다 보면 어느덧 창밖으로 꽉 찬 한가위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온전한 동그라미로 채워나가는 보름달의 모습을 마주할 때 비로소 만족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명절 한낮에 나른한 휴식이 선사한 비움이 있었기에 밤에 차오를 달빛의 풍성함도 온전히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남은 하루는 유쾌한 비움의 상태를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채워넣은 몸의 묵직함과 비워진 머릿속의 개운함이 함께하는 지금이 한가위 오후가 줄 수 있는 멋진 휴식일 테니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 중에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을 쏟아대며 소란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그저 기울어진 달처럼 편안하게 힘을 빼고 쉴 차례라는 뜻이기도 하죠. 온종일 집안을 채우던 냄새와 소음도 저녁으로 넘어가며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창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0: 찌뿌둥했던 몸을 소파 깊숙이 묻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쌓였던 피로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차오르면 차오른 대로 굳어있던 어깨에 힘을 풀어내고 편안한 호흡을 되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연휴가 있고 오늘 저녁을 느긋하게 채워줄 소소한 주전부리와 편안한 음악도 곁에 있으니까요. 창밖의 풍경이 물들어가는 과정을 여유있게 감상하며 이 한가로운 오후의 템포를 끝까지 즐겨보자고요. 여러분의 남은 한가위 오후가 쾌적하고 넉넉한 시간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장기하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 파이스트, 마이 문, 마이 맨. 두 곡 함께 할게요.
1: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

0: 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일지비님 신청곡이었어요. 정우, 한효주 함께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전해드리면서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유미의 별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K님과 금촉댕님 신청곡이에요. 성시경 좋을 텐데, 서영은이 부른 가을이 오면.

0: 저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6: 모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니코 앤 빈즈입니다. Am I Wrong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7: 야, 시원하다.
6: 백년가게 맛집
8: 횡성 새말
9: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고개 들어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려 하는데 시선을 아래로 해서 두 손을 들여다봅니다. 정호승 씨, 손에 대한 예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고운 손이나 예쁜 손이 아니기를, 수고로 다소 험해진 손이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출 것, 하늘나는 새를 향해 손을 흔들 것. 손바닥으로 플립해 뺨은 절대 때리지 말 것. 장미의 목을 꺾지 말고 때로는 장미의 가시에 손가락을 찔릴 것. 남을 향하거나 나를 향해서도 더 이상 손바닥을 비비지 말 것. 시인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한 손은 늘 비워두라고 당부합니다. 내 손이 먼저 빈 손이 되어야 다른 이의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럴 겁니다. 손이 멀리 여행 가방을 끌고 갈 때는 깊이 감사할 것. 추석 연휴에 집을 떠난 이들에겐 손에 대한 예의 중 이 구조를 특히 추천합니다. 자, 너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에 이 감사한 마음만 갖기를 바랍니다. 백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추석 특집 방송 나갑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명절에는 명곡을 들어야죠. 자, 명절에는 명곡이다. 이번에는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One Hit Wonder라는 게 뭐냐면 한 곡 달랑 히트시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곡 히트시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한 곡도 히트시키지 못하고 사라진 뮤지션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원 히트 원더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동안 특집 방송할 거니까 60위부터 출발합니다. 60위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 1976년 히트곡. 모어 모어 모어.

네,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의 모모모. 춤추기 딱 좋은 음악이죠. 이 음악으로 미국 싱글 차트 4위, 영국 싱글 차트 5위, 또 미국에서만 1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했어요. 이 사연 아주 재밌습니다.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 안드레아 트루가 포르노 배우였는데 저메이카에 영화 찍으러 갔다가 야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저메이카 대통령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산 동결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메이카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지? 예. 그럼 음반이나 만들어볼까 이 돈으로? 그래서 아, 친구이자 뮤지션인 그렉 다이아몬드에게 저메이카를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다 투자했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게 의외로 히트가 돼가지고 와 특히 댄스 뮤직으로 뭐 엄청났죠. 예. 근데 이후에는 뭐 히트곡은 더 못 내고 다시 포르노 배우로 돌아갔다는 예.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 More More More 1976년 작품 60위. 자 59위는 토미투 톤의 867-5309 제니. 요 앞에 867-5309는 전화번호입니다. 1981년 작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아니.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두대가 보니까 식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5: 안영미 씨 때문이죠?
4: 저 때문에요?
5: 네, 매력이 있잖아요.
4: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투로 말씀하세요. 매력 있잖아요.
5: 네네.
4: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가지야.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A675359 제니 1981년 작품 토미 투톤 네, 59입니다. 토미 투톤은 뭐 저 사람 이름 같습니다만 이거 밴드 이름이에요. 토미 투톤 기타리스트 토미 히스가 리더입니다. 이 번호는 뭐 그냥 발음하기 좋은 대로 그냥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곡이 히트가 되면서 미 전역에 이 번호를 가진 요 앞에 이제 지역번호 있겠죠. 번호를 가진 집에 전화 계속 걸려와가지고 제니 있어요? 뭐 이거 한 바람에 결국은 다들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A675359 제니 59위. 자, One It Wonder 한 곡만 히트시키고 사라진 예. 비운의 뮤지션들. 58위는 헤더웨이의 What is Love입니다. 헤더웨이는 와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출신인데 이 곡 괜찮았죠? 백캠에서도 이때 93년도에 이거 많이 틀어들었는데 신청곡도 많이 왔었고요. 예. What is Love. 57위는 브라운스빌 스테이션. 예, 아주 유명한 곡이죠. 나중에 다른 밴드들도 커버를 많이 했거든요. Smoking in the Boys Room. 1973년 작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Headway, What is Love?

하여튼 음악 잘했는데 예. 브라운스빌 스테이션 스모킹 인 더 보이스 룸 1973년 히트곡 57입니다. 미시간에서 결성된 락밴드 브라운스빌 스테이션.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58위 헤더웨이의 What is Love였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명절엔 명곡이다.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예, One Hit Wonder의 음악들을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6위는 미니 리퍼튼. 예, 이 곡은 아주 유명하죠. Loving You. 예, 1974년 히트작.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어요. 영국에서도 2위. 또 이 곡의 프로듀서는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가 왜 프로듀서로 참여했냐 하면 미니 리퍼튼이 스티비 원더가 공연 다닐 때 백업 보컬을 맡았었거든요. 예. 뭐 스티비 원더뿐 아니고 에타 제임스, 램지 루이스, 보 디들리, 척 베리, 머디 워터스 이 전설들, 음악계의 전설들의 백업 보컬을 맡았다가 74년에 솔로로 데뷔해서 싱글 차트 1위 곡을 냈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뭐 못 냈어요.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가 됐죠. 미니 리퍼튼 러빙 유 56위.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와. 야, 이거 새소리 아주 정답죠. 광고 뒤에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릴 겁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0: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이미 1시간 전에 달이 뜨기 시작했지만 오늘은 보름달 보기 어렵겠습니다. 하필 추석 당일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특히 경북 상주 부근에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운전하신다면 속도 많이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은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전남 해안에 최대 80mm고요. 그 외 지역에도 10에서 60mm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미네이 리퍼튼의 Loving You 들었습니다. 56위, 1974년 작품. 자, 55위는 The Weather Girls의 It's Raining Man. 야, 이 곡은 원래 작곡가가 만들어가지고 도나 서머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노래가 친성모독이라고 도나 서머가 거부했어요.

와.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54위는 David Norton, Making It. 1979년 작품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Girl.

네, 데이빗 노튼 메이킹이 1979년 작품. 데이빗 노튼은 배우로 훨씬 더 유명하죠. 예. 1981년 영화인데 An American Werewolf in London. 런던의 늑대 인간. 이 영화에서 출연했고요. 예. 이 영화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뮤직비디오 찍을 때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데이빗 노튼. 1979년 히트곡 메이킹이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Weather Girls의 It's Raining Man이었고요. 자, One Hit Wonder들 53위는 Rockwell Somebody's Watching Me 1983년 작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락웰은 원히트 원더가 아닌데요. 나이프라는 또 엄청난 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들은 곡. 모타운 레코드의 CEO인 베리 고디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락웰.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백업 보컬을 했죠. 자, 락웰. Somebody's watching.

이름이. 52위는 탐탐 클럽, 지니어스 오브 러브. 자, 먼저 록웰 Somebody's Watching Me.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자, 52위 탐탐클럽의 지니어스 오브 러브입니다. 1981년 작품. 탐탐클럽은 토킹헤즈의 멤버 둘이 부부입니다. 크리스 프란스하고 티나 웨이머스가 결성한 밴드. 자, 탐탐클럽의 지니어스 오브 러브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 첫 곡은 51위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추석 차례상엔 과일이 포인트죠. 그 중에 대표 선수는 사과고요. 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민국 시인이 풀어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가을 명절의 과일과 곡식 꼭꼭 씹으며 잔뜩 감사하고 충분히 음미해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참나.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굿길이
1: 베이글.com.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51위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1988년 작품이에요. 스코틀랜드 듀오입니다. 영국에서 뭐 준 히트 정도 하고 있었는데 1993년에 영화 베니 앤 준에 삽입되면서 결국 미국 싱글 차트 3위까지 올랐죠. 예.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자, 원 히트 원더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의 명곡이다. 최고의 원 히트 원더 아티스트 보고 있습니다. 50위는 예, 미국 밴드입니다. Diviners I Touch Myself 1990년 작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는 테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2: 저한테요? 네.
1: 사실 원래는 테디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2: 콩이야?
1: 너무 웃기셔서 코미디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3: 에이, 거짓말하지 마.
2: 지금 삼촌 누군지 알아요? 이름 알아요?
4: 테디요. 오.
1: 테디라는 가수도 제가 라디오로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2: 아, 그래도 가수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1: 밥 잘 먹는 사장님 이 정도. 에이.
5: 코미디언 테디 삼촌. 밥 잘 먹는 사장님, 별소리를 다 듣는 발라드 황태자 테이의 고된 밥벌이,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디바이널스 I touch myself. 1990년 히트작 50위였습니다. 예. 최고의 원히트 원더스 Greatest One-Hit Wonders. 49위는 비키 수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이 노래는 나중에 94년에 글루리아 스테파니 커버에서 또 히트가 됐죠. 예.

2015년 영화 또 마션의 사운드트랙에도 이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976년 작품 비키 수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48위는 스펜다우 발레 True.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49위 비키 수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스펜다우 발레 추 들었습니다. 1983년 히트곡. 이것도 1991년에 PM 던이 이 곡을 샘플링해서 Set Adrift on Memory Bliss로 미국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죠. 48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49위. 비치스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자, 원히트 원더들입니다. 47위는 게리 글리터 락앤롤 파트 2 1972년 작품. 예.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예. 금지 사연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46위 바비 맥포린 Don't Worry Be Happy. 야, 이 노래 정말 대단했죠. 예. 이 노래에 나오는 들리는 모든 소리는 바비 맥포린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비 맥포린. 바비 맥포린 내한 공연했을 때 제가 갔었는데 야, 이거 뭐 혼자서 막 오케스트라를 소리를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Don't worry, be happy 듣겠습니다.

0: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46위, Bobby McFerrin, Don't Worry, Be Happy.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추석 특집 방송 3일 동안입니다. 예. 명절은 명곡이다. Greatest One Hit Wonders. 한 곡만 히트시키고 사라진 뮤지션들이 음악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5위는 스웨덴 밴드 The Cardigans입니다. Love Fool, 1996년 작품. 이게 발매되고 이것도 준히트 정도 됐거든요. 예. 영국 싱글 차트 한 20위권에 올랐으니까 뭐 히트됐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네. 그런데 이게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로미오 앤 줄리엣에 삽입이 되면서 야 다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죠. The Cardigans, Love Fool, 45위. 시간이 다 돼서 이거 광고 뒤에 다시 처음부터 보내드립니다.

0: 2025년 김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 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 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일찍 귀경길 오르신다면 꼭 참고하셔야겠고요. 게다가 강한 바람도 같이 불 것으로 보여서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일찍 배편이나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일요일에도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45위 더 카디건스의 러브 풀 들었습니다. 자, 원 히트 원더스. 근데 사실 이 차트가 이 차트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44위가 팔코인데요. 팔코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뭐 미국에서는 이 곡 한 곡만 히트가 되긴 했습니다만 좋은 곡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 히트 원더가 아니에요. 야, 불멸의 히트곡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 그리고 뭐 탱고 더 나잇 이 곡도 좋고요. 비엔나 콜링. 유럽에서도 히트곡 많습니다. 미국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예, 44위 팔코 랑미 아마데우스. 이 노래는 팔코가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미국, 영국 싱글차트 모두 1위. 43위는 미국의 TV 시리즈입니다. 이거 뮤지컬 드라마 더 하이츠의 수록곡

The Heights의 How Do You Talk to an Angel. 43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44위 Falco의 Rock Me Amadeus. 자, 42위는 닉 길더입니다. 태어나긴 영국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성공했어요. 닉 길더. 스위니 토드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캐나다 차트에서는 뭐 1위에도 오르고 주노 어워즈도 받고요. 주노 어워즈는 캐나다의 그래미. 예. 근데 미국에서는 딱 이 한 곡만 히트가 됐습니다.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예. 닉 길더, Hot Child in the City, 1978년 작품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One Hit Wonder 뮤지션들의 음악을 쭉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히트곡을 여러 곡 낸 아티스트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41위 프랭키 고스트 할리우스입니다. 릴렉스라는 곡인데 1983년 작품. 이게 좀 가사가 좀 약간 노골적이라고 나오자마자 BBC에서 금지당했어요. 이 당시 영국에서 BBC에서 금지당했다는 건 야, 음악 듣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싱글 차트 5위까지 올랐는데 금지당했다는 소문이 쫙 화제가 되면서 더 큰 인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금지 조치 이후에 5주 연속 영국 싱글 차트 1위 기록. 1984년에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싱글이 됐고요. 결국에는 BBC에서도 금지를 해제했어요. 예. 미국 싱글 차트 탑10 히트 프랭키 goes to Hollywood Relax 1983년 작품 듣겠습니다.

네, 41위 프랭키 고스 투 할리우드 릴렉스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60위부터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내일 다시 40위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동안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탈나지 마시고요. 예. 건강하게.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예.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릴 적 관상을 공부하다 자신의 얼굴에 흉하고 가난한 기운만 가득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상보다 마음의 상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지요. 그의 삶은 관상처럼 가난했고 험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얼굴은 결코 천하거나 흉하지 않은 위대한 민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좌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쉬지 않고 속이 가득 찬 보름달이 뜨는 밤,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을 부르는 말 중엔 한가위나 중추절도 있고 가베라는 고어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에는 음력 8월마다 삼베나 모시 같은 옷감을 짜는 길쌈대회가 열렸대요. 대회 마지막 날인 보름달이 뜨는 밤, 진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시간을 즐겼는데 이 풍습을 가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열심히 가꿔온 곡식과 과일을 나눠 먹는 음력 8월의 가운데 날이라는 의미가 굳어지며 지금의 추석이 된 거죠. 햇볕도 곡식도 밤하늘에 뜬 달마저 풍성해지는 가을의 한 가운데 추석날 밤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5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석이고요. 별밤 열면서 추석을 부르는 고어, 갑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길쌈대회 마지막 날 다 같이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나눠 먹는 음력 8월의 가운데 날이라는

0: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추석 보내고 계실까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좀 추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집들도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석다운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오늘 별밤에는요,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풍족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박준 시인과 이따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탑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듣고 오셨고요. 5100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하는 컨붕이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무슨 무슨 붕이라고 불리우는 거 되게 좋으신가 봐요. 배달하는 부엉이가 배붕이라고 불리운 이유로 택배 부엉이는 택붕이다. 초등학생 부엉이는 초붕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붙인 애칭이었는데 컨붕이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의 붕이들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감도 안 옵니다. 조성현님은요. 저번에 별밤에서 받은 선물을 과일 가게 사장님께 두 개 갖다 드렸어요. 이거 받아도 되냐고 하시길래 MBC 문화방송 별밤 김인하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추석날 소개해드리기 좋은 문자네요. 뭔가를 나눔을 해주셨군요. 그러면서 또 출처까지 별밤 그리고 제 소개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462님은요. 반갑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게 됐습니다. 김이나 별밤 이 시간대 앞으로는 채널 고정할 것 같네요. 6학년 6반 충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6학년 6반은 그 이제 우리 시니어 유행어식 표현이겠죠? 그리고 김인하라고 적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잘못 알게 되는 분들 계시면은 진짜 내 이름이 적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에 드는 이름이 김인하이지만 저는 받침없는 김이나입니다. 채널 고정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6104님께서 추석에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소리내 말하면서 빌면은 안 이루어진다던데 진짜일까요? 이번에 그렇게 한번 빌어보고 안 이루어지면 소리내서 말한 탓으로 돌려볼까 싶기도 한데 대장부왕 생각은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소리를 내야 그게 뭔가 이 자기 암시에도 효과가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에너지도 전달이 더 잘 되고 하지.

이찬혁의 1조 이어서 토이와 김예림이 함께한 피아니시모 듣고 왔습니다. 8748님, 계절이 바뀌니 귀신같이 아이는 목이 붓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요. 높은 하늘과 선선해지는 바람, 색이 변하는 나뭇잎으로 계절을 알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이미 식욕이 가을이네요. 아, 저녁도 먹었는데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추석 시즌인데 좀 먹어도 되는 때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래전, 오래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겨우내 우리가 좀 먹을 것이 없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가을에 풍족하게 좀 먹어뒀던 그 습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겠죠. 그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다가 요새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있는 명절이잖아요. 요 연휴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204님은 며칠 전에 직장 앞 중학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운동장 가득 울려 퍼지는 함성에 저까지 신나서 흐뭇하게 듣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댄스 음악을 틀고 갑자기 행사 DJ로 변신해서 점심 다 먹은 반 소리 질러 하시는 바람에 저도 소리 지를 뻔했어요. 요즘 중학교 체육대회 핫하네요. 야, 선생님이요? 세상에. 그리고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러는 체육대회 아주 그 느낌이 많이 바뀌었군요. 제가 어릴 때에도 체육대회는 늘 재미는 있었지만 이런 막 축제 분위기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났던 것 같은데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별밤에도 진짜 체육대회가 이렇게 핫한가요? 이동욱님, 초등학생 아들이 농구공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농구하면 키가 클지 모른다고. 저 닮아 또래들 중 유독 키가 작은 아들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농구를 하고 싶다니 잘 됐다 싶어 같이 공 사러 갔는데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농구를 왜 안 했어? 싫어했어? 아들의 물음에 제 작은 키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네요. 아들아, 아빠도 농구 좋아해. 근데 키는 아빠도 모르겠다 라고 가끔 이렇게 아이들의 이 해맑음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가 있는데 초등학생이면 뭐 아직 모르죠. 심지어는 특히 남자들은 고등학생 때 작았던 친구들도 성인 돼서 봤는데 그 이후로도 또 커가지고 엄청 훌쩍 자라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농구를 하는 거는 운동으로서도 너무 좋은 일이죠. 아빠랑도 한번 같이 놀 수 있는 운동 아닌가요, 농구?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Live High.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프랭크 시나트라와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 함께한 버전의 How Insensitive예요. 조빔 원곡이고요. 60년대에 조빔은 이제 약간 보사노바는 조빔이 창시한 장르인데 이 유행이

어마어마했었다고 하고요. 미국 본토에도 본격적으로 스며들어서 많은 뮤지션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뮤지션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조빔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뭐 처음에는 저는 조빔의 원곡들을 시나트라가 약간 팝스럽게 재해석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프랭크 시나트라가 추천한 팝 노래들을 조빔이 살짝 편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뮤지션이 아주 50대 50의 비율로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사노바 하면은 당시에는 시나트라랑은 아주 정반대에 있는 장르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나트라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좀 풍성한 느낌이고 감정선도 좀 다양하고 깊기도 하고 그런 보컬인데 조빔의 음악들은 막 그냥 아주 차분한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그냥 탁탁탁탁탁 조용한 리듬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시나트라가 이 곡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말하듯이 부르는 창법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장티가 났다는 전설의 앨범이 되기도 했죠.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프랭크 시나트라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How Insensitive.

는 라이브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이번에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박지영님, 여름 동안 남편한테 운전 배워서 드디어 초보 탈출했어요. 2개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금방 배울 줄 알았는데, 그거랑 운전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서럽고 또 괴롭게 운전 배워서 이젠 제법 해요. 남편이 차를 엄청 아끼는 사람인데, 그 차를 저 혼자 운전하고 다녀도 되겠다고 허락해서 드디어 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운전할 줄 알게 되면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제가 운전하는 차로 엄마 모시고 마트 가서 놀기. 두 번째, 자차로 혼자 다른 지역으로 여행 다녀오기. 세 번째, 가까운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서 커피 마시기. 하나하나 잘 해내볼게요. 운전할 때는 라디오가 최고니까 앞으로도 별밤과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운전은 좀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이렇게 좀 엄하게 배우는 게 맞긴 한것 같아요. 그 처음에 배운 버릇으로 평생 가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차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도 되겠다라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건 지영님의 운전 실력이 거의 뭐 99.9% 완성이 되었다라는 반증이죠. 앞으로도 쭉 안전운전하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9295님, 저희 아들 9살 준모 부엉이랑 라디오 들어요. 준모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MBC FM4U를 들어서 그런가 자연스럽게 라디오 키드가 됐네요. MBC 라디오 DJ 중에 김이나 님이 제일 다정한 것 같다고 말하는 우리 준모. 대장 부엉이가 준모 이름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다정한 대장 부엉이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다정한 준모 부엉이. 앞으로도 쭉 저랑 함께 해주세요. 9295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쭉 라디오로 태교를 하셨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김현철의 City Breeze and Love Song.

김현철의 City Breeze and Love Song 이어서 제니의 Fallen Angel 듣고 오셨습니다. 0234님, 저의 당돌한 8살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이번 추석에 나 용돈 얼마 줄 거야? 나 사고 싶은 게 있거든. 하는데 아차차 했습니다. 조카가 아기 땐 대충 넘어갔는데 이젠 부모님 용돈 봉투에 조카 용돈까지 준비해야 하네요. 저도 이제 조카가 점점 용돈의 액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하, 자꾸 사고 싶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꽤 됩니다. 오히려

조카의 아빠인 제 사촌동생은 그거 절대 그만큼 주지 마라. 그래서 약간 절충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이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5383님, 이번 주에 회사에서 인문학 교육이 있었어요. 직업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 교육 제목도 타인을 돌보느라 잊고 있던 나에게였어요. 나를 뒤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엔 나에게 건네는 짧은 편지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수고했고 지금도 잘 해내고 있어. 그리고 많이 사랑해. 라는 짧은 메시지로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이거 다른 분들도 아우 이런 거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긴 편지를 쓸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짧은 메시지만 적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근히 힘이 있는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5383님도 진짜 스스로를 돌보시는 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레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4310님, 뜬금없을 수 있지만 제 이름이 김인입니다. 회사가 좀 편한 분위기라서 직급보다는 미나 혹은 김이나 하고 많이들 부르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시면 꼭 절 부르는 소리 같아서 번뜩번뜩합니다. 갑자기 혼자 웃겼네요. 뜬금없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김인하, 김인아와 제 이름이 헷갈리는 건 너무 흔한 일이지만 김인 씨라서 김이나라고 제 이름이랑 똑같네요. 세상에나. 너무 반가운 사연입니다.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듣고요. 3부에서 박준 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습니다.

0: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분담.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나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추석 연휴인데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습니까?
1: 뭐 늘 먹는 거 뭐. 워낙 이밥에 고기 꼭 먹고 살아서 추석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박준 시인님은 오히려 추석 같은 때가 네.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시즌이 오히려 아닌 느낌 아닐까?
1: 음식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0: 정해져 있고.
1: 어쩐지 뭐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고 안 지내는 집도 있지만 네. 추석 음식이 좀 정해져 있어서
0: 그렇죠.
1: 오히려 전형적인 것 같아요.
0: 네. 오히려 진짜 지금 눈에서 영혼이 다 빠져나갔어요.
1: 추석 때 매운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이 통 확률적으로 적을 거잖아요.
0: 적죠.
1: 네, 마치 그런 것처럼.
0: 그래도 저희 시댁 쪽 가면은 조카들이 있어서 덕분에 가끔 치킨을 시켜주더라고요.
1: 네.
0: 치킨은 추석 때도 배달을
1: 빛나죠.
0: 해주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평소에는 뭐 그렇게까지 먹고 싶은 게 아닌데 네. 추석 때는 오히려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인데.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서 초대석 자리에서 가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언어 민감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 시인님은 누구보다도 그 언어 민감도가 높은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단어가 적확하지 않을 때 속으로 계속 긁히지 않나요?
1: 적확하지 않을 때.
0: 그래서 저도 민감하게 한번 써봤어요.
1: 네. 그런데 그 버튼을 좀 끌 수 있어야 돼요.
0: 맞죠. 꺼져요?
1: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땐 끕니다.
0: 근데
1: 그게 들을 때도 긁히지만 네. 제가 너무 말을 골라서 상대방이나 상황을 곤란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럴 땐 좀 편하게 얘기하는
0: 맞아.
1: 게 그게 가장 좋은 대화지. 낱말 좀 부린다고 거기서 막 향연을 펼쳐내면 상대가 불편한 대화가
0: 맞아.
1: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그 민감도가 언어 민감도 높은 사람들이 또 그거 파악이 빨라서
1: 네.
0: 좀 만약에 박준 시인을 만났는데 대화가 단어 선택이 지나치게 쉽다 이러면은
1: 네.
0: 아 내가 좀 단어 선택이 좀 별론가라고 도에 돌아봐야 되는
1: 아 그런데 하나 경계하는 건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그때 그때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0: 맞아요.
1: 표현하면 되지 왜 쉬운 말을

0: 어려운 말을 써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셔요. 근데 그게 무슨 우리가 다 작가가 될 거라서 문장력이다,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그렇죠. 내 마음이 꼭 들어맞는 말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후련해집니다. 맞아. 나조차고 하는 거다.
1: 맞네요.
0: 네, 그래서 정답, 의미가 있다.
1: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빨리빨리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문장이 훨씬 더 축약되기도 하죠.
0: 그렇죠.
1: 네. 아무튼 우리 언어민감도 최상급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도 같이 듣고 그 전에는 시 퀴즈도 풀 텐데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퀴즈가 담긴 시 낭독해 주세요.

0: 아버지의 나이 정호승.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싣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에서 내드렸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되게 막
0: 그러게요.
1: 촉촉하게 읽어주셨어요.
0: 네.
1: 울컥하잖아요.
0: 추석이라 그런가?
1: 그쵸, 이제 가족.
0: 그런 게 있어. 한국인이야. 저도 뭔가 가족 생각하게 되고.
1: 그쵸. 네. 아무튼 시 안에서 기대는 것과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0: 그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에 기대고 흘러야 할 땐 흐르고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거 마냥 기대고 싶기도 하고 마냥 멀리 흐르고 싶기도 하는데 이제 스스로의 운명과 스스로의 역할을 알게 된다는 것 같고요. 이 시 보면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뭘까 생각해보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휘감아 돌 때 물보라가 일고 또 물에 산소도 들어가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물고기들이 반짝 비늘을 빛내고 그러니까 어떤 격랑과 격정이 가장 삶에 빛나는 순간이다. 네, 그런 뒤늦게 알게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인은.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읽혔어요. 그 절벽 부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길 때
0: 네.
1: 그때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내가 지난 시간 쏟아 부은 게 다 말짱 헛것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
0: 네.
1: 이렇게 돌아서 다른 길을 찾아 돌 때
0: 돌 때.
1: 그럴 때도 굉장히 찬란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은가 봐요.
0: 그것도 멋있네요.
1: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으니까.
0: 네.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에서 내드렸고요. 부엉이들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답변 하나씩 만나볼게요. 보보의 늦은 후회.

0: 보보의 늦은 후에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에서 내드린 시 퀴즈죠. 누군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옐로우님께서요. 짝사랑하던 상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저 혼자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친구 통해 알게 됐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0: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네.
1: 자신감 없는 두 분이 만나셨구나.
0: 그러네.
1: 상대도
0: 몰랐던 거 아니야?
1: 상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서로 짝사랑하다가 끝나는.
0: 그럼 그 상대방도 뒤늦게 알았을까?
1: 지금 아는 거 아니야?
0: 근데 어때요? 그 시인님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짝사랑을 하면 그걸 잘 숨길 줄을 몰라 했어요.
1: 아, 저는 완벽히 숨기는데 대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는 열심히 테스트를 했어요. 네, 끊임없이 아니 어떻게 알아? 다 저처럼 나를 좋아하면서 숨길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상대가 나를 혹시 좋아하는데 숨기고 있을까봐 그런 약간 리트머스지처럼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실험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0: 훌륭하다.
1: 근데 상대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0: 뭐죠?
1: 안경 닦기 있어? 이런 거예요.
0: 예?
1: 안경 닦기 있어?
0: 그게 왜 테스트죠? 저도 만약에 있다면 그냥 드릴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로 시그널이 가는 건가요?
1: 진짜 싫은 사람한테는 잘 안 주게 돼요.
0: 아, 진짜 싫지는 않겠죠.
1: 그렇죠. 그러면
0: 너무 얕아.
1: 희망이 있는 거예요.
0: 만약에 좋아한다 치려면은 네. 안경 닦기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1: 네.
0: 왜? 줘봐. 라고 하면서 내 옷에다가라도 닦아주면
1: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있는데 주는 사람은 그냥 친구니까
0: 그쵸?
1: 혹은 별 마음 없이 적어도 나를 정말 경멸하진 않는다 정도의 정보를 얻는 거고요. 없는데 뭐 스카프나 부드러운 소재 옷에 줘봐, 네 안경 줘봐면 그거는 나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
0: 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하고 비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는데
1: 그건 좀
0: 자신의
1: 에로틱한데요.
0: 아밀레이스를 에로틱하다.
1: 네.
0: 그럼 그것도
1: 네, 그것도 합격.
0: 그린
1: 그런
0: 라이트다.
1: 적은 없었지만. 네.
0: 좋습니다. 굉장히 네. 박력 있는 신호가 될 것 같고요. 1004님 학교 다닐 때 매번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챙겨오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소하게는 지우개나 가위부터 빌려가기 시작했는데 쓰고 바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체육복을 빌려가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반도 달라서 찾아가는 게 번거롭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까먹었다고 머쓱하게 웃었고요. 알고 보니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학창시절 친구가 됐네요. 아, 이거 되게 저도 어릴 때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체육복을 빌린다라는 거는 상대가 제 기준에서는 호감이 있어야 빌릴 수가 있었어요.
1: 다 같은 거죠.
0: 네.
1: 네.
0: 그리고 뭔가 말할 건덕지도 생기고.
1: 그리고 이 감정 저도 아는데 꼭 이성 연인 이런 감정이 아니더라도
0: 아니고.
1: 지우개 하나를 빌려도 앞에 두 번 걸려서 야 지우개 좀 줘 이렇게.
0: 앞에 두 번을 걸리면 앞에 네. 있는 친구가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1: 그 친구도 저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0: 아, 다양한 또 우리 시인님의 학창시절 네. 그 장면들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1: 스파님께서 제가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사려깊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나서 메뉴를 고르는 과정부터 그래요. 제가 상대방이 최근에 안 먹은 걸 먹자고 배려했다면 상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 주더라고요. 이걸 뒤늦게 알아챘을 때 더 소중해지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이런 게 쌓여서 아주 아주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돼요.
1: 아, 그래요?
0: 이런 서로 배려하고 있다라는 걸 서로 느끼는 사이가 있거든요.
1: 근데 저는 이것도 민감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지금 내켜하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같이 먹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게 민감을 떠나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진짜 친하면 그냥 먹어. 네, 또 먹어.
0: 맞죠. 네, 그렇죠. 네. 그 단계까지 가기도 하죠. 네. 자, 익명을 요청한 사연인데요. 저는 입양아예요. 아빠는 저를 입양하는 것에 반대하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리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1등을 해도 100점을 맞아도 칭찬 한번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쓰러져서 1년 정도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서너 번이나요. 당시 투석 중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밥 먹었니? 하시곤 점심 먹자고. 같이 밥 먹어도 별다른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등 한번 툭툭 하고 가십니다. 그때 알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그때 아버지 손길이 가끔 그립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그 툭툭하는 손길이 아버님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외침에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1: 오늘 소개해드린 아버지의 나이 아까 그 구절 있잖아요. 절벽을 휘감아 도는 중이잖아요. 어떡해. 위기에 빠져서 인생의 절벽을 그때 가장 빛남을 주신 거죠. 아버지가.
0: 와 진짜 의도치 않게 아까 그 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0: 에어 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듣고 오셨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에서 부엉이들은 뒤늦게 알아차린 누군가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시인님은 혹시 떠오르는 마음이 있을까요?
1: 갑자기 슬픈 얘기해도 될까요?
0: 좋습니다.
1: 제가 한 시절 너무 좋아했던,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헤어진 한참 후에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상대도 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거죠. 근데 상대가 저한테 만나고 싶진 않대요. 네.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보고 싶은데 왜 안 만나고 싶지? 네.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0: 요즘도 저는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
1: 그러니까 연인이었던 사이 뭐 이런 건 아니고.
0: 네, 다시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니까. 그쵸. 근데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만날 필요는 없다라는
1: 맞아요.
0: 것을 깨달았어요.
1: 예, 네, 진짜 네. 어른이 돼서 깨닫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에 첫사랑 그거 다시 만나는 거 아니다. 그럴 때 오히려 훨씬 아름답게 간직이 된다.
0: 그렇죠.
1: 자,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존박의 스마일.

0: 잠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4: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에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족에 대한 고민도 받는다 하셔서 사연 남깁니다. 요즘 조용하던 저희 집이 시끌시끌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외곽에서 꽤 규모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벌써 30년이 넘었고 단골도 많아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못 쉬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에 부치시는지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형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형을 불러다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형은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형의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물러서지 않으시더라고요. 식당도 하나의 가업이라고. 지금 물려받으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식당을 맡기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 사이에 낀 저는 한창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그냥 식당 물려받고 평생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이직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라도 물려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영 못 믿어온 건지 저보고는 사업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안정적인 직장 얻어서 다니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미 아르바이트처럼 방학 때 식당 일을 도와드린 경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식당을 물려받으면 20대를 위한 메뉴도 만들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지금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식당을 잘 꾸려갈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형만 바라보는 부모님께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부모님이 저를 믿고 식당을 물려주실까요?

0: 받고 형 대신 식당을 물려받고 싶은 S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 이거 굉장히 좀 서운할 만하네요. 왜냐면 나한테는 신뢰도가 좀 없구나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1: 전 틀렸나 봐요.
0: 왜요?
1: 사연 읽으면서 네. 30년이 넘은 맛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네. 이 건실한 식당의 메뉴가 뭔지를 추어탕 아니면 도가니탕이다.
0: 또
1: 어른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많다.
0: 침이 싹 돌고 계셨군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 생각은 했어요. 저도 좀 틀린 게 아, 근데 경기도 외곽 식당인데 20대를 위한 메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1: 우리는 컨설팅을 하고 있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약간 그 식당과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감각 차이가 아닐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형은 믿었고 동생은 안 믿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보는 각 형제의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장사를 잘할 재능과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건실하게 삶을 꾸려나갈 재능 이걸 좀 다르게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1: 그래서 제가 방금 메뉴 말씀을 드린 게 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 투여되는
0: 그럼요.
1: 것이거든요. 일찍 일어나실 거고 아마 식재료도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라
0: 아니죠.
1: 선별하실 거고 그래서 정말 강도 높은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연자도 아르바이트 해보셨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잘 되는 식당을 중단하고 제2의 인생을 꾸리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뉴를 떠올렸던 겁니다. 저에 대한 변론이에요. 얼마나
0: 맞아요.
1: 힘들까.
0: 네. 아니 저도 물론 되게 좀 기특한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은 시인님의 처방 시를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인형의 꿈.

0: 자세, 허연. 위대한 건 기다립니다. 북극곰은 늙은 바다 코끼리가 뭇에 올라와 숨을 거둘 때까지 사흘 밤낮을 기다린다. 파도가 오고 파도가 가고 밤이 오고 밤이 가고 그는 한 생이 끊어져가는 지루한 의식을 지켜보며 시간을 잇는다. 그는 기대가 어긋나도 흥분하지 않는다. 늙은 바다 코끼리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먼 바다로 나아갈 때 그는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 다시 살아난 바다 코끼리도 사흘 밤낮을 기다리던 그도 배를 곪고 있는 새끼들도 모든 걸 지켜본 일각고래도 이곳에서는 하나의 자세일 뿐이다. 기다림의 자세에서 극을 본다. 근육과 눈빛과 하얀 입김, 백야의 시간은 자세들로 채워진다.
1: 부모님의 기대를 얻고 싶은 S님 사연하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습니다. 허연 시인의 자세. 뭐 초반에 바로 힌트가 나온 걸까요? 위대한 건 기다림이다.
0: 네. 그 기다리면 가업을 물려받을 때가 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다리고 있냐면 서운해하실 거예요. 직장 잘 다니고 하기 싫다는 형한테는 왜 하라고 하고 나한테는 취업해서 그냥 직장인으로 살라고 하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부모님이 지켜본 자세와 태도일 텐데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전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진자라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아마 형이 사연자보다 더 실패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패를 해라가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혹은 위기를 겪었을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아마 사연자님께서는 실패한

0: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재기발랄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북극곰이 내 기력을 써서 바다코끼리랑 싸울 수는 없고 저 바다코끼리가 숨을 거둘 것 같으니 기다렸다가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기운을 차리 과잖아요.
1: 네.
0: 그 실패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계속 좌충우돌,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가업승계가 아니더라도 큰 신뢰를 얻을 것 같다. 아마 형은 보여주셨겠죠. 후진하는 모습을.
1: 그게 뭐였을까를 또 좀 탐구해보거나
0: 네.
1: 이제부터라도 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보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형이 더 좋고 내가 좀 덜 좋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닐 거거든요.
0: 그리고 제가 식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식당을 물려받으면 20대 위한 메뉴 만들고 SNS 홍보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물려받으면 30년 된 식당이 처음 레시피를 여쭤볼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 30년 동안 이 우리 식당의 주력 메뉴가 어떻게 간이 변했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수용 가능한 맛이 변하지 않는 인원수는 몇인지 그러니까 의욕을 막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루에 5명밖에 손님이 없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후진하는 연습도 삶의 태도에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1: 거의 뭐 80년 전통의 간장게장집 운영하는 것 같은 사장님의 태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이 아버님의 성향을 보면은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고 가업으로 있고 싶을 만큼 이 전통과 흐름을 잊고 싶어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당일수록 어떤 여기가 막 어떤 새로운 메뉴가 나왔고 이런 것보다는 뭐 하면 예를 들어 저도 닭백숙 하면 어디까지 굳이 가서 먹고 싶은 식당이 딱 떠올라요. 남한산성 쪽에.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거기도.
0: 네.
1: 근데 그런데 가면은 마치 그 일하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사장님 같은 분이 오래 일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 인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 저라면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식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님께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아주 작은 식당 하나도
0: 네.
1: 10년만 경영한 곳도 노하우가 엄청난 곳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그렇죠. 시인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식당이 잘 돌아간 네. 10년을 버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0: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란듯이 취업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련을 어떻게 꺼서 뚫고 나가는지 모습도 보여주셔야 된다.
1: 네. 그리고 뭐 아버님의 인정만이 또 우리 S님의 그뭐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으면 괜히 본인의 재능을 좀 묻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0: 네.
1: 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딘지 너무 궁금하네요. 시인님이랑 가볼 수 있을 텐데.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드릴 텐데요. 부부 연인 외에도 오늘처럼 가족 이야기 또 친구 얘기 혹은 그냥 혼자만의 고민 등등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KC의 오늘도 난 봄을 기다려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5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0591님께서 추석 때 집에 못 온다고 엄마가 미리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스타일 과자랑 잠옷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에 대한 엄마의 기억은 어릴 적 어떤 시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맞아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사다 주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 이건 이제 좀 싶은 아주 귀여운 것들을 여전히 발견하면 꼭 사오세요. 아, 여전히 저는 엄마에게 그런 딸인 것 같죠. 그 또한 행복인 것 같고요. 오늘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Never Grow Up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릴 적 관상을 공부하다 자신의 얼굴에 흉하고 가난한 기운만 가득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상보다 마음의 상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지요. 그의 삶은 관상처럼 가난했고 험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얼굴은 결코 천하거나 흉하지 않은 위대한 민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좌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MBC 라디오의 아들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이야.
1: 네,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마라고 노래했던 소년들 기억하시나요?
0: 네, 그 가사를 또 지켜주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보다 손을 더 꽉 잡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같이 저희 손 잡아주실 수 있나요?
1: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0: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년들이 이 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샤이닝 라이트!

0: 자,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의 소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헤이!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되게 한 주 동안 되게 뭐 많은 소식들과 이런 것 때문에 정신도 없고 바쁘셨죠? 네, 좋습니다.
0: 네, 둘이서 진행하는 거는 작년 7월 이후로 되게 오랜만인데 네. 오늘 더보이즈 완전체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1: 네.
0: 좀 각오가 있으신가요?
1: 각오, 각오. 좀 뭐 편한 마음으로 약간
0: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데
1: 네, 조금이요. 저는 약간 뭐 엄마 집 놀러 온 느낌으로 네, 이렇게 왔습니다.
0: 편안하게?
1: 편안하게 놀다 가겠습니다. 뭐 선우 씨는 어떤 마음이에요?
0: 저도 그렇고 뭐 그냥 사실 오늘은 제가 DJ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2: 저도요.
0: 예, 그냥 와서 여러분들도 이게 모르겠어요. 오늘 짜여진 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 제작진 작가분들이 편안하게 더비랑 놀다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DJ 던디와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1: 네,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0: 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해주시고요.
1: 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더 보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담은 내 캐리온. 던디.
1: 네.
0: 더보이즈 멤버들이 두 명 이상 뭉치면 덩어리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1: 그럼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덩어리처럼 한번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 나와주세요.
2: 나와주세요.
3: 반갑습니다.
1: 먼저 단체 인사. 일단 지금 네. 임시 반장님께서
4: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 네.
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베스트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1: 자,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개인 인사 한 번씩 그래도 우리 제이콥 형부터 뭐 싸라락 해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부반장 제이콥입니다.
1: 예스.
6: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입니다.
1: 예.
0: 제이콥 자기소개.
7: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연 주연입니다.
9: 네.
10: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입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영혼남 영혼입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에너지 팀 막내 에릭입니다.
13: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광합성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0: 좋습니다.
7: 반응이 없죠? 오랜만이네요. 네.
1: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덩어리로 모인 게 언제가 마지막이죠?
4: 콘서트지 않나?
1: 콘서트 때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면한 건 콘서트 때가 마지막.
7: 그렇죠.
4: 중간인 건 뭐 저희끼리는 뭐
7: 만났지만
4: 많이 좀 자주 뭉쳤지만.
6: 네. 네.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1: 그러니까요.
4: 그러니까 5개월.
1: 시간이 정말 빠른데 어쨌든. 그래도 서로 이제 팬미팅도 자주 하시고
13: 네.
1: 그 멤버들끼리 자주 좀 보러 가고 응원하러 가고
13: 네.
1: 뭐 리스닝 파티도 그렇고
13: 네.
1: 이렇게 있었는데
7: 그러네.
1: 누구누구 이렇게 팬미팅을 지금 하셨었죠?
13: 저랑 현재 주연 제이콥 이렇게 진행했죠.
1: 에릭도 했잖아.
4: 에릭이. 저는 이제 빨리 아끼겠습니다.
6: 에릭이는 해외에서
4: 네. 했지만 한국
1: 준비를 하고 있고
4: 그럼 말을 아끼겠습니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4: 네, 알겠습니다. 커밍순.
1: 커밍순이래요. 네.
13: 전부 다 했네.
4: 네, 아쉽네요.
8: 너무 똑같아 멤버들. 뭔가? 그래서 이제 자주 봐야

0: 되나 싶기도 하고.
1: 근데 솔직히 진짜 오랜만에 봐도
0: 너무 똑같아요.
1: 본 시간이 맞아요. 너무 길다 네. 보니까 그쵸. 뭐 다를 게 없어. 선우는 여전히 계속 늦고
2: 오늘도 늦었어요. 선우
1: 꾸준히 계속 늦어가지고 네, 아 역시 선우는 인간이 됐다. 변하지 않는다.
2: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네.
3: 네. 왜 오늘 당신 집 앞에서 55분 기다린 거는 얘기 안 해요?
2: 그거는 너가 내 집 호수를 까먹어서 안 왔잖아요.
3: 어쨌든 네. 네.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3: 네. 네, 또 질문 한번 읽어볼 건데 NA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들 하는 것도 많고 바빠서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우리 언제 모여 하고 약속 잡자고 제일 먼저 좀 추진하는 멤버가 누구냐?
4: 에릭.
3: 넘어가겠습니다.
4: 에릭.
3: 네, 아무튼 뭐 축하 일단 할 게 많아요. 네, 빨리 축하를 합시다.
2: 네, 오늘 아돌라 컨셉은 그래서 축하 파티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티. 이렇게 모인 것부터가 일단 축하할 일이고요.
3: 자, 케빈 문의 싱글 앨범 프리 차일드 발매를 축하합니다.
5: 야, 너 멋있어.
3: 핸드바인.
2: 일단 뭐 프리 차일드 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6: 프리 차일드는 이제 모두가 내적인 아이를 드러내도록 희망이 되는 그런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0: 아, 네.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3: 자 케빈 형이 이렇게 열심히 만든 노래를 근데 무대에 계신 김에 오늘 라이브로 좀 들려주신다고.
2: 좋습니다.
3: 좋습니다.
2: 자, 또 노래 듣는 동안 또 우리 더비분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노래 감상이나 더보이즈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 되게 좋아졌다.
0: 그러니까
3: 되게 좋아졌죠?
0: 넓어졌어.
2: 에이 형사
6: Yes sir.
2: Are you ready?
6: 멤버들 떼창 같이 해주셔야 돼요.
3: 예. 저는 일어나서 감상할게요.
6: 예.
1: 스윙스님처럼.
6: Let's go.
2: Let's go!

0: 정말 좋네요. 케빈 문의 프리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더비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소개할게요. 자, 리브님께서 노래 너무 새벽 감성이야. 넌 내 취향 유유 해주셨고요.
1: 네, DX님께서 노을지는 노들섬이 떠오르는 노래야 라고 네. 남겨주셨고.
0: 그리고 TVZ님께서 인생 최초로 가사 다 외운 팝송이라고.
1: 또 3462님께서는 혼자 모든 작업 과정을 다 해보니까 어땠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뭐가 제일 안 쉬웠는데요?
2: 아쉬웠냐고요?
0: 아니,
1: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0: 어려웠냐고.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2: 일단 뭐 경비나 이런 거 다 이제 제 시간 맞춰서, 왜냐면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로 인해 움직이는 거라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죠.
3: 기사를 제일 신경 썼구나.
2: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챙겨주는 것들.
0: 좋습니다.
2: 시간 맞춰서.
3: 중요하죠. 네.
1: 아무튼 또 우리 멤버들의 활동 소식이 정말 많은데 또 연기를 도전하는 분들도 많죠.
0: 예스.
1: 우선 우리 큐씨.
4: 네.
1: 네, 공포 영화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떤 작품이죠?
4: 지금 악구라는 공포영화 작품을 찍고 있는데요. 거기서 태엽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봉하면은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0: 네.
1: 근데 무섭나요? 궁금한 게 형이 무서운 역할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2: 당하는
1: 무서움을 당하는 약간 그 역할이에요?
5: 그래서 뭔가 들어봤거든. 재밌어.
4: 그거는 영화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지.
4: 말로 표현해 그쵸? 주기가 좀
1: 애매해요.
4: 다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1: 그럼 이거만 물어볼게요. 촬영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안 무섭죠. 무서운 거 없잖아요, 형.
4: 그쵸. 저는 제가 무서워요.
1: 스스로. 저도 형이 무서워.
0: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영훈이 형.
5: 네.
0: 하반기 영화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5: 영화였어?
0: 이제 아셨어요?
5: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0: 이제
5: 러브 와이파이 궁이라고 시공간을 초월한
0: 와우.
5: 연애 러브 스토리인데 저는 주인공 태풍 역할을 맡았고요.
0: 태풍이
1: 태풍. 네.
6: 태엽이 태풍이
1: 성이 뭐예요? 성.
5: 혹시 마?
6: 오태풍.
5: 네, 오태풍입니다. 방금 잠깐 까먹을 뻔했어. 어쨌든 이제 영화로 나오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타이밍이 또 왔어요.
1: 네.
0: 자, 한번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7: 10, 9, 8, 7, 6, 5, 4, 3, 2,
0: 5초가 된 상현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배너도 지금 뒤에 들어왔는데 큰 목소리로 저녁 신고 한번 네네네 저녁 신고
1: 큰 목소리로 부탁드릴게요.
0: 부탁드립니다.
8: 들으십니까? 네, 충성 신고합니다. 경장 이상현 2026년 9월 16일 블록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1: 자, 여러분 바로 이 날이 왔습니다. Yeah. 우리의 형 마티 형 더보이즈 반장
5: Woo.
1: 이상현의 전역을 축하합니다. 형, 네, 상현이 형의 다시 한번 더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8: 네, 자, 군대에서 누가 돌아왔게.
6: 밈을
8: 밈을 알고 있네요. 병장 멋있다. 아닌 이제 민간인 이상현입니다.
1: 혹시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8: 우선 지금 긴장이 됩니다. 솔직히 오랜만에
1: 네, 보여요.
8: 더비를 만나가지고 솔직히 얼었는데 되게 능숙한 척 하고 있어요 지금.
6: 상현이 얼마나 긴장했냐면
1: 여러분 좀 보이나요? 상현이 형이 지금 되게 많이 긴장한 게 보여요?
0: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또 군인이었으니까 이게 딱 각 잡힌 그런 게 계속
1: 맞아요.
0: 있어야 되니까.
5: 네. 아 근데 상현이 형 얼굴 보면 잘 생겼.
0: 아이가
5: 더 잘생겨진 것 같아.
0: 퍼컬이라니까 군대가.
6: 아니 요새 군대에서 그 약간 시술도 해줘요?
8: 아니 그건 아닌데
6: 왜 이렇게 잘생겨진 거야?
8: 요새 군대가 또 피부가 되게 좋아지게끔 또 체계적이게 또 이제
0: 생활이
8: 10시에 원래 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 시간이 좀 넘었어요. 내일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0: 그러네. 아, 안 그래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시간 되면 조금 졸려지고 하나요? 실제로?
8: 지금 사실 지금 눈이 감기기 일보 직전인데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요 지금.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뭐 근데 제대로 들어갔다 힘이.
0: 힘이 딱 들어왔네요.
1: 이렇게 상현이 형이 왔으니까 빼놓을 수 없죠. 저희 공식적으로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8: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7: 렛츠 고 보이즈. 안녕하세요. 고보이즈입니다.
1: 이게 완전체로 다 같이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0: 그래요. 또 이제 형 앞으로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네. 이상연가시님께서 상현 오빠 복부래. 복무하는 동안 멤버들 중에 연락 제일 자주 했던 멤버가 누구인지, 또 제일 연락 안 됐던 멤버 누구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에릭 말고 또 면회 갔던 멤버가 있었나요? 이렇게
8: 일단
0: 답이 왔어요.
8: 유감스럽게도 질문이. 에릭 말고 면회는 없었고요.
1: 아 진짜.
8: 참 근데. 근데 그래도 에릭이 항상 이제 연락을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8: 그런데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또 있었죠. 뭐였죠?
0: 연락 제일 안 됐던 멤버.
8: 자, 그러면 이 멤버 제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양심껏 거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연락 제일 안 됐던 멤버.
8: 자기가 연락 안 했다. 상현이 형한테 안 한 것 같다.
1: 근데 이거는 단톡 기준이 아니죠?
8: 네, 단톡 기준 아닙니다.
1: 겐톡 기준.
6: 아니 상현이 형, 궁봉무 중에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네, 있는
0: 그러니까,
6: 거야.
0: 그러니까 그렇죠? 궁봉무 네. 중에 개인톡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3: 너 아니야? 이거 진짜. 근데 영민이 형 식은땀 난 거
0: 난가?
1: 난가? 지목해주세요.
8: 난가 하는 난가 친구가 주변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6: 오늘 필요할 때만 찾는 그 문제점을 고쳐야 돼.
0: 아니야.
8: 다들 형 보고 싶어 아니면 형 잘 지내? 형 거긴 어때? 이랬는데 영훈이는 제가 먼저 했던 거.
0: 아 이거 진짜 슬프겠다.
8: 근데 뭐
0: 네,
8: 영훈 씨 반성하시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또 코비 친 누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1년 반 동안 임시 반장으로 수고한 제이콥. 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4: 고생 많았네.
1: 네, 좀 어땠어요?
4: 제가 한 건 별로 없고 그냥 그
0: 많아요.
4: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이제 뭐지 어디 가면 이제 뭐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뭐 이게 사실 제일 힘들었고
0: 소리 크게 되는 거?
4: 네 그리고 뭔가 어수선할 때 그래도 해야 되는데 타이밍 막 보고 막 생각보다
0: 어려웠구나.
4: 네 신경 쓰이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거 빼고는 사실 알아서 잘하니까.
0: 어쨌든 너무 고생 많았고
3: 잘했어요.
0: 이제 또 부반장으로서 역할을 네. 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예. 말했지만 우리 코비 형이 반장 역할하면서 6월에 솔로 앨범도 야무지게 냈어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코비 형이 라이브로
4: 네 오늘 미스언더스테드라는 노래를
0: 미스언더스테드.
1: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4: 이 미스언더스테드는 이제 좀 저 같은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아 이제 그 What's misunderstood? 약간 오해받는? 오해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풀어낸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코비 형은 라이브석으로 이동 지금 해주시고요. 와우. 노래 듣는 동안 더비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코비 형 노래에 대한 감상 더보이즈에게 질문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물 안 드셔도 돼요?
4: 네 괜찮습니다.
1: Are you ready?
0: 이거 일어서서 들어줘야 되는 노래예요?
4: 아니요.
0: 알겠습니다.
4: 간단하게.
0: 다 잔잔하게.
4: 캐빈만큼은 네, 네 그렇지 네. 않아서.
1: 준비됐죠?
4: 네.
1: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제이콥의 Misunderstood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제이콥의 Miss Understood 라이브로 MBC
2: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damn it, carry on, huh?
1: TV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손우 씨.
2: 0115님께서 오늘 진짜 축제다라고 또 기쁜 마음 축제. 남겨주셨고요.
1: 네, 얌님께서 코비 너무너무 기특해요. 콥담 콥담.
2: 콥담. 네, 그리고 또
3: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의 질문 만나볼 건데요. 저의 2026년은 9월 16일부터 시작입니다. 더보이즈 덩어리 사랑해요 님께서
1: 이름이 기네요.
2: 1년 6개월 만에 더보이즈 덩어리가 드디어 다시 모였는데 더비들 저희 다 모였어요. 해줄 수 있나요? 더보이즈 당초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라고 상현이 형이 예전에 저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더비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뭐 해드리죠 뭐 이건 뭐
4: 네.
5: 그러면 상현이 형이 더비들 이렇게
2: 오케이, 오케이.
4: 저희 다 오케이. 모였어요 이렇게
6: 할게요.
4: 네.
6: 자 더비들
7: 저희 다 모였어요.
1: 자 이렇게 또 다 모인 김에 저희가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보이즈 단체 회사가 생겼습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뭐 더비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예전부터 또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된 회사고요. 뭐 지금 되게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더비들은 뭐 좋은 소식이 또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저희 그 채널 살아났잖아요. 네. 그 계정들
1: 보내보러 다시
2: 놀라셨죠?
1: 부활했죠. 이거야말로 진짜 감옥에서 누가 들어갈게 이거 아니에요?
2: 네. 네. 감옥에서 가지 않았어요.
1: 감옥은 아니지만 네.
2: 자 감옥은 자, 네. 자 더비들의 질문 조금 더 볼 거네요. 아, 네. 그 중에서 다른 그룹 보면서 부러웠어요 라면서 더비가 보냈대요. 더비가 다른 그룹 보면서 부러웠다고 질문을
1: 보내셨어요. 이러면 안 되죠.
2: 더비 기죽일 수 없죠.
5: 근데 맞습니다. 다른 그룹을 봤다는 거네요.
1: 아, 네.
6: 그렇게 될 수도
5: 그러게요.
6: 있죠.
5: 그러게요.
2: 네,
5: 그렇네. 뭐
2: 그래도 보고 부러웠다는 거는 아직 안 갔다는 거죠.
1: 네, 갈 뻔했다 이건 거죠.
2: 네, 네. 오늘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요청. 네, 더보이즈 뭉쳐있어 님께서 제발 더보이즈도 썸맴 킹맴 합시다. 제발.
2: 그게 뭐예요?
1: 네, 던디 에디 발탁 이후 아둘라 시청 경력 수만회 다른 그룹들의 썸맴 킹맴 선발 대회 시청만 수백 회 해왔고 이젠 더보이즈의 썸맴 킹맴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또 이외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8: 네. 썸 받는 멤버들 킹 받는 멤버인가?
1: 맞아요.
2: 썸 받는 멤버.
8: 이게 뭐예요?
2: 근데 이게
1: 썸 타는 멤버.
2: 아돌라의 시그니처 코너 같은 건데.
4: 썸을 왜 타?
2: 그냥 그 썸맴은 나에게 요즘 최근에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뭔가 이런 멤버와 킹맴은 나를 가장 킹 받게 했던 어떠한 모종의 사건들로 인해서 뭔가 나를 킹 받게 했던 최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유를 즉. 즉석에서 근데 원래 이거는 미리 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즉석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5: 오케이
2: 네, 생각나는 대로 이제 어떤 에피소드와 함께 이래서 이랬다
1: 맞아요.
2: 이런 것들
1: 각자 테이블에 이렇게 멤버들의 개인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8: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
1: 네, 그래서 본인의 썸맴과 킹맴을 공개할 때 이렇게 사진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장 있으니까 영호 씨부터 가볼게요.
9: 네.
1: 자 먼저 썸맴부터
9: 약간 이유가 있는 게
1: 뭐예요?
9: 네 뭐야 BGM 일단 그 최근에 제가 팬미팅을 했잖아요. 그때 Q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네 저를 보러 왔는 그때 근데 그 꽃이 사실 꽃이 아니라 나무를 사다 줬어요. 조그만한 나무를
1: 나무 액세서리
9: 네 내가 제가 나무를 들어갔으니까 나무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사다 줬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골랐습니다.
2: 근데 그 나무가 어디까지 자란 나무예요?
9: 아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였어요.
4: 영훈이 형이 이제 키우기에 이제
2: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 그냥 커서 집을 파괴할 수 있나 해가지고 그냥 그 여쭤봤어요.
9: 조용히 하세요.
2: 킹맴 한번.
9: 킹맴?
5: 노래 좋다.
4: 그니까
2: 아 이거 바로 뽑기 힘들다.
1: 최근 일도 괜찮고
2: 그냥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일단 넘기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당장
1: 없다.
2: 네네.
1: 킹맴이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현지 씨 가볼까요? 자 썸맴부터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4: 아 썸.

0: 선호하겠습니다.
1: 왜죠?
0: 왜냐면
2: 생각이 안 나세요?
1: 이유를 지금 만드시죠?
0: 최근에 팬미팅 오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때 이제 제가 헤매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오늘 근데 현지씨 선우씨 안 올 것 같은데 이러셨어요.
1: 누가 그랬는지 딱 느껴지죠.
3: 아, 그러니까.
0: 그리고 제이콥도 현지야 선우 잘걸 이렇게.
2: 나도 선우 안 올 거라 생각했어 그날.
0: 네, 근데 거의 뭐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또 메이크업까지.
0: 메이크업까지.
1: 네, 웬만한 메이크업 안 하거든요.
0: 예의를 차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고마웠죠.
1: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왜 안 나오나 했고요. 킹맴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미리 생각해 놔주세요.
0: 케빈 킹맴. 맞다. 그 인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좀 된 거고 최근에 또 느낀 게 뭐냐면 프리차일드 그 리스닝 파티 했잖아요. 그때 갔어요. 아, 정말 밤인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케빈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들어와. 그리고 나서 아, 뭐가 이렇게 뭔가 서운한데 별로 안 반기는 거 같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 어떤 친구들이 왔는데 케빈이 갑자기 안아주.

0: 타임이 있습니다.
1: 아 왜냐면 네. 아마 이제 멤버들 한두 명씩 이제 슬슬 오니까 아마 제코이 처음 왔을 때 아주 반갑게 해줬을 거예요.
2: Right? 네?
1: 아무튼 멤버들이 줄줄이 오는데 이제 새로운 얼굴 어, 올 수 있었구나 약간 연락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자, 초대를 했는데
0: 말을 하면
3: 하지 마 그냥 네,
4: 그래서
1: 멤버들은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4: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단톡에다가 뭐라고 보냈을 거예요 카톡에 그,
3: 아 맞아요
4: 어떻게 보냈죠?
3: 찬밥 신세니까
5: 잊지 마라 찬밥 신세
4: 아 보냈습니다 아
0: 근데 네. 케빈 형 입장에서는 그거였을 것 같아
6: 정리는 없었겠죠
0: 아니, 그러니까 가족 이렇게 하는 거랑 외부 손님한테 그치, 더 예의 있게 이렇게 아,
3: 비즈니스 거. 해야죠 비즈니스
1: 바로 이렇게. 인정하는 거 봐
6: 네 좋아요 자 일단 네. 케빈 씨 케빈 씨 사과하세요
1: 아니 사과할 게 없는 게
4: 어 나 너무 서운했어
1: 이제 너무 이제 오. 너무 당연하게 뭐 뭉치는 거니까 멤버들 네.
0: 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현지 형도 이해
1: 고마운 마음은 너무나도 크다
6: 어 현지야 울지 마
3: 네 현지 형 또
6: 현지야 울지 마
0: 자 보기 싫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끝나고 뽀뽀해 드릴게요
0: 주현이 한번 오도록 할게요
6: 자 썸맨
7: 저 상현이 형입니다 그 왜요? 제가 팬미팅 그 서울에서 처음 했잖아요
3: 네
7: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막 한다고 까본 게 아닐까? 뭐 그러면서 상현이 형한테 전날에 이제 제곱형 팬미팅을 가면서 상현이 형한테 되게 많은 조언을 주었었고 일단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웃겨야 된다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이제 팬미팅을 재밌게 했죠
6: 자 이걸 듣고 나서 저는 제 그 킹맵이 딱 결정이 났어요
3: 아 어쨌든 그런 순간이 됐었고 아,
0: 자 이제 킹맵 네. 한번 말해주세요
3: 아 뭐 킹맵이요?
6: 네 이제 에릭 내가 아, 팬미팅 때 도와줬는데 가서
0: 자 왜죠?
7: 농담이고
6: 아 킹맵 이유나 들어봅시다
7: 아, 할 사람 없어서 뽑았어요 네.
6: 자 이유요
7: 그 에릭이
6: 아, 할 사람이 없어서
7: 그 대화를 할 때 네. 자꾸 제 말을 너무 커트해요
0: 주현이 형이 말 커트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7: 제가 그게 진짜 안 좋아하고
6: 요새 대화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은 없어요
0: 뭐 옛날 거
4: 아니 아, 옛날 방금, 거 옛날 방금 거. 이거 방금 하면서도 느낀 거 아니에요?
7: 아 그러니까 오늘 느꼈어요
6: 그렇죠
7: 상현이 형이랑 같이 밥 먹을 때도
4: 아 밥 먹을 때도
7: 네.
6: 아 아까?
7: 아 아까 밥 먹을 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대화 주제가 생각나면
4: 나 뭔지 네
6: 서로 계속 제가 죄송합니다
7: 그렇게 뭔가 하는 게 되게 좀 섭섭했다
6: 근데 저는요 내가 봤을 때 나랑 주현이 형은 단둘이 있을 때 대화를 해야 돼
7: 맞아
6: 그런 거 잘 통해요 최근에 우리 또 새벽에 영통했잖아요 그때는 좋았잖아요
7: 맞습니다 네
6: 좋습니다
7: 네 뭐 그래도 사랑합니다
6: 네 사랑합니다 저도
7: 네
6: 자 다음 우리 상현 씨
4: 나 솔직히 기대한다
6: 썸맨 상현이 형
8: 아 근데 저는
0: 형 오늘 생각해 오늘
4: 오늘이 중요하지 않아요
8: 여태까지 생각해 여태까지
7: 근데 형. 선우가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이러고 한번 할 때 되게 그리워
6: 그래서 형 면회 들어갔어요
0: 상현이 형이 고기 먹으러
6: 연락 누가
0: 했어 나한테 말
4: 야 너네 그것
0: 감동이다라고 나한테
6: 그러니까 너한테 기대 없으니까
4: 그래
8: 너한테 기대 없었어
0: 어쨌든 뭐 일단 해주세요
8: 일단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아니 그럼요
4: 형, 제일 고마운 사람 생각하면 돼
8: 그래 저는
0: 본인 생각으로
8: 일단은 다 고마우니까 두 명 뽑아도 돼요?
0: 아니 두 명까지는 믿어 두 명까지
8: 네 저는 케빈이랑 제이콥 하겠습니다
6: 역시 진짜
3: 원래 현재 아니면 선으로 하려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0: 축적이
3: 둘이
0: 더 맞구나
3: 앨범을 또 멋있게 솔로 앨범을 잘 멋있게 만들고 또 잘 활동하고 또 지금 또 심지어 뭐 케빈도 또 오늘 또 스케줄 하고 왔잖아요 음악 맞아요. 방송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대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0: 그럼요
3: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0: 야 역시 또
3: 항상 응원합니다
8: 네
0: 큰소림이 또 있구나
6: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왕복 4시간 운전해서 형 보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참 아니었는데
4: 아 시끄러워
3: 근데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0: 그럼요 맞아요
6: 알죠 형님?
3: 하지만 에릭 고마워 알지?
6: 알죠 자 다음 킹맵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정말 면회 갔을 때 자 킹맵 한번 가볼게요

0: 없는데 굳이 뽑자면
1: 야! 왜 나는 좋은 거 해도 왜 이렇게 들어왔는데?
0: 왜? 사실 저는 군대 있는 동안 에릭이 가장 고마웠어요. 제 그러니까 여러 일
2: 근데 왜 킹받아?
0: 전반적으로 브리핑 해주고 정말 진짜 에릭 아니면 정말 저희가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3: 그럼요.
0: 그런 순간들을 항상 지켜주고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근데 그거를 자기 자랑을 너무 해요. 아
4: 역시
1: 내가 이렇게 했다.
4: 이게
5: 생색을 낸다고요?
1: 얘는 투제의 측이에요.
0: 저는 진짜 에릭이 대단한데 이게 남 입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자기 입에서 내가 했다!
1: 재밌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에릭아 고마운 거 알지?
4: 알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아이돌 한번 알게요.
1: 이것만 내가 마지막 얘기할게. 네. 오늘 이 아이돌 라디오도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멤버들 몰래
0: 진짜
1: 피디님한테 연락해서 만든 자리예요.
0: 네? 근데
1: 그냥 여러분은 몰랐지 멤버들을.
5: 아니야 난 이 감사를 피디님한테 드리고 싶어.
1: 네. 아 맞죠 그것도.
4: 근데 에릭도 몰랐던 게 에릭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저예요.
5: 에리가 고마워 진짜로. 근데
1: 네,
5: 진짜
1: 아, 이렇게 해서 킹맨 됐고요. 자 다음 큐씨.
6: 아 이거 어렵네요.
3: 어렵죠.
6: 전 썸맨은 에릭.
2: 오오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
0: 그러니까 킹맨 아니야?
6: 제가 이 라디오 하기 전에 진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팠는데 에릭이 아. 에릭이
0: 밥 하나로
6: 저를 살려줬어요.
5: 아, 심지어 빵 한 입으로?
6: 네.
5: 그 내가 같이 먹었다.
6: 네, 에릭의 빵 한 입으로 먹었다. 진짜 저는 진짜로 죽어갔다가 이제 에릭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1: 아, 다행이네요. 네.
6: 야. 그래서 썸맴으로 올라왔어요.
1: 좀 많이 드세요, 형은.
4: 네. 원래 에릭이가 자기 음식 주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0: 네. 무슨 소리예요? 좀 많이 필요한 거지.
6: 근데 아까 전에 되게 형 먹어 이렇게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에릭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바로 킹맴으로 가겠습니다.
1: 아 킹맴 대 저예요? 야 인기 많다.
6: 사실 킹맴이 진짜 떠오르지 않는 거야 아무도. 누구도 떠오르지 않아갖고 그냥 에릭.
1: 그냥 에릭.
6: 그냥 에릭은 킹 받으니까.
0: 좋아요.
6: 그냥 이유 없습니다.
0: 좋아요.
6: 할 사람이 킹맘. 없네요. 진짜 킹맴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1: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케빈 씨.
0: 오케이.
1: 케빈 문.
0: 보지 마.
7: 네, 저는 이렇게 세 명 있습니다.
6: 큐.
7: 선우, 제이컵.
1: 아, 그런 거네. 네.
7: 이 세 명이 뭔가 이제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미리 가지고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뭐 올라간 거 외에도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되게 뭔가 칭찬들을 많이 해주고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4: 아,
7: Thank
4: you. 얼마든지요.
1: 자, 킹맨 한번 가볼게요.
7: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굳이 하나 뽑잖아요.
0: 네. 굳이 그니까.
1: 오, 이주연.
2: 방심하고 있었어요, 주연이.
7: 아니 분명히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전날에. 주연아 너도 간다며 너 거기서 봐 라고 했거든요. 근데 행사장에서 너무 놀란 표정으로 반겨져가지고 아 이게 기억을 못하나? 할 정도로 이게 연기였다라면 연기라고 연기였다고 해주세요.
0: 아 근데 언제 얘기했죠?
7: 찐이었구나.
0: 전화했었나?
7: 아예 카톡을 했어. 카톡 내용이 있어.
4: 근데 안 봤을 수도 있잖아.
7: 아니 봤어.
4: 답장을
7: 아 대화를 했어요? 답장을 대화를 했어.
0: 아 대화를
1: 아무 생각 없이 답장
0: 아니 잠결 했나 보다 잠결에.
7: 아무튼
0: 솔직히 말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같은 행사를 가는 거면 내가 분명히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1: 그냥 신경을 안 썼던 거죠.
0: 그냥 놓쳤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던 말던
0: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7: 아 근데 뭔가 그 카메라들이 많이 찍었는데 그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더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히려 좋았어요.
0: 네, 그렇습니다.
4: 어쨌든
0: 제 샤라 해주셨잖아요. 프리샷.
1: 예,
4: 네. 성원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제이콥 형 한번 가볼게요.
8: 야콥.
1: 네, 제 썸맴은
8: 그래. 막내준데 그렇죠. 이제 제가 뭐 일단 선우는 앨범부터 이제 쇼케이스까지 계속 도와준 멤버였어요.

0: 너무 고맙고 에릭도 고맙겠다. 이제 쇼케이스 때 와서 이제 같이 해주고 둘 다 되게 참여도 많이 해줬어가지고 더 재밌는 쇼케이스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막 되게 하면서도 뭐 도와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네 제 선멤버들입니다.
1: 네 아 감사드립니다. 자, 네. 킹맨 한번 가볼게요.
0: 네 킹맨도 바로 선우입니다. 선우 뭐 많은 이유가 있죠.
2: 많은 이유가.
0: 뭐 첫 번째는 이제 게임할 때 제 아이디를 빌려요. 근데 이게 같은 다른 아이디어도 이제 같은 명이어가지고 선우가 그 아이디가 이제 그 뭐지 뭐 블락 되면. 이제 제 것까지 이게
1: 야 너무했다.
2: 뭐.
0: 근데 제가 몰랐나 봐요 선우가. 그래서 선우한테 말했는데 그래서 아 그럼 조심할게 해서 이제는 괜찮은데.
2: 아 그게 아니라 저 이거 해명할 게 있어요.
3: 뭐라길래?
1: 그러니까 블락당한 게 나도 내가 혹시나 채팅으로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나? 그래서 블락이 된 건가? 근데 저는 사실 채팅 안 치거든요.
3: 그러니까 순수 실력으로 블락당한 거 아니에요?
4: 너무 못해서?
3: 너무 못하면 이게 애들이 네. 신고를 하거든.
1: 네. 근데 아마 제가 게임을 해놓고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5: 게임을
1: 시작했는데 놓고. 밥이 왔다던가? 와. 아니 뭐 이래서 그냥
2: 집중해야 되긴
1: 하지. 버리.
3: 탈주 자리 비움?
1: 탈주. 그러니까 본인 아이디 아니라고.
2: 와 잡았다.
0: 아 근데 그건 하나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구형쌤이랑 넷이서 밥 먹었는데 이제
2: 왜?
0: 구형쌤이 원래 이제 내려고 하셨어. 근데 선우가 아 쌤 저희가 낼게
1: 맞아.
0: 형 카드 줘봐.
3: 그러고 나서 얘 형한테 돈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0: 안 보내줬지.
3: 야 너 그러니까, 진짜.
1: 야 그러니까 내가
0: 바로 생각났지 방금.
1: 아 생각난 거야. 아이 너 보내줬어?
3: 난 바로 보냈어 그렇지.
0: 근데 굳이 말 안 한 게. 아 선우 나중에 선우만 그냥 말하면 네. 되겠다 급한 건 아니니까
1: 이게 바로 보내주죠. 저는 네.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0: 아 근데
2: 형 카드 줘봐가 진짜 웃기네.
3: 아직도 맞아.
1: 아니 카드가 근데, 없었으니까
0: 아니, 그만큼
3: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구형이 형이 굳이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한 거 왜 굳이 막은 거야?
2: 자기 카드도 아니고
3: 그 형도 그러니까
1: 형 카드도 아니고
3: 그러니까 형이 아니 형으로서 내겠다는 아니, 거 아니었을까?
6: 그 형도 진짜 형으로서 내가 낼게 계속 했는데 선우가 계속 말리면서 야 형 이거는 뭐 우리가 해야죠 하면서
1: 아니 근데
6: 갑자기
1: 나는
6: 갑자기 제 거 카드 줘봐 제 거 긁고 나한테 심지어 선우가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 야 너랑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몇만 원씩 제 거한테 보내주자 라고 해서 알겠어 하고 나는 나가면서 바로 형한테 보내줬어. 근데 넌 아직도 안 보낸 거야?
1: 그러니까 나는 모욕죄는 제이콥한테 카드 줘봐 하면 에릭이 돈 안 보낼까봐 에릭한테 너 꼭 보내라고 더블 체크를 했었고 아마 제이콥 형한테 그랬을 거예요. 형 에릭한테도 돈 꼭 받아 이렇게 했는데
6: 나도 형한테 얘기했어. 돈은 꼭
2: 자기가 더블 챙겨.
1: 내가 안 받았어. 내가 보낼게요. 네 어쨌든
6: 넌 이자까지 두 배로 보내줘.
1: 알겠어요.
5: 다 네. 선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군요.
1: 네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5: 저 썸맨 한 번 더 가도 돼요?
6: 아니 이거는 그 방송 후에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1: 아니요
6: 아니, 장난 이거 지금 알려주세요.
2: 아 안 할래.
0: 누군데? 갑자기 에릭이었어?
2: 에릭이었어?
6: 할게요.
1: 네. 썸맴.
3: 겐톡으로 하지.
2: 자 우리 오늘의 사랑스러운 DJ 두 명.
6: 예스.
2: 물론 이제 이런 자리 불러준 것도 너무 고맙지만 정말 600일 100일 동안 이쁨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1: 전 천일이 넘었습니다.
6: 600일 100회
0: 100회
1: 잘 알지도 못하면서
2: 아니, 아무튼 장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은데
3: 마음으로
2: 원래 이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돌라가 훨씬 더 일찍 하는데 지금 늦게까지 해주실 만큼 우리 에릭이랑 선우가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다라는 그렇죠. 걸 너무 네.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4: 끝.
7: 네, 저 그럼 킹맨 바로 뽑겠습니다.
1: 아, 킹맨 안 했었구나.
7: 네.
0: 아, 안 했었구나.
6: 선우! 김선우!
7: 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김선우가 옛날에
1: 나왔다는 게 더 좀 그런데?
7: 옛날에 이제 약속을 했었어요, 만나기로. 근데 그 약속 장소에 제가 일로 가면 되지 하니까 응이라고 카톡까지 받았어요. 근데 글로 갔거든요?
3: 네네.
7: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아요.
3: 아, 대박이다.
6: 그러면 진짜 와.
7: 그래서 진짜. 근데 어떻게 다시 연락을 닿아서 그 장소로 가서 이제 선호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와,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1: 제가 다른
7: 장소인데
1: 까먹어서 그쪽 장소로 불렀었던 거죠.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전 있었는데 모르고 그 장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그래.
1: 좋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킴맴 쌍맴을 좀
3: 진짜 길었다.
7: 네, 길었다.
1: 하긴 해봤는데요.
5: 원래 이렇게 긴 거예요?
3: 멤버들이 많았네.
7: 한 시간 길었던 거예요. 많았어. 한 시간 한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이제 아돌라 마칠 시간이 왔어요.
6: 이거 하니까?
3: 와, 진짜로?
5: 킴맴 썸맴.
1: 와우. 킴맴 썸맴 아돌라 마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정말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큐씨
5: 네.
1: 오늘 아돌라와 함께한 소감 짧게.
5: 우선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러 와준 더비분들과 지금 보고 계실 더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들이랑 만나서 멤버들도 이제 상현이 형 그 아침부터 갔을 텐데 피곤할 텐데 그래도 다들 끝까지 얼굴을 멋있게 잘 지켜줘서 좋네요. 네. 상현이 형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도 형이 건강하게 잘 돌아와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모든 스태프분들
1: 그럼요.
5: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계셔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더비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는 또 더보이즈로서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그리고 우리 상현 씨가 마지막으로 더비들에게 사랑을 담은 한마디 그리고 앞으로 좀 뭐 네. 호부나.
8: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Yeah. 드디어 1년 반 만에 돌아왔는데.
5: 상백.
8: 우선 진짜 긴 시간 기다려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날씨 일교차 심한 날에 이렇게 밖에서 저희 또 응원해 주려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더비 분들도 하루빨리 보고 싶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뭐 더보이즈로서 또 개개인이 다양한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이제 저희를 위해서 우리 아돌라 스태프분들도 야근 하시는데 꼭 야근 수당 또 챙기셨으면 좋겠고
5: 네 야근 수당 네. 중요합니다.
8: 네 그리고 중요하죠. 저희 더보이즈 앞으로 행복 많은 기대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8: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돌 라디오 정말 마칠 시간이 왔고요. 오늘 와주셔서 늦은 시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추우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럼 이제 끝곡으로는 더보이즈의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게임이죠. 체크메이트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 같이 더보이즈라고 하면 밖에 계신 분들이 더비도라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더보이즈.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김신의 음반가게라는 코너는 원래 주말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 코너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확장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5장을 골랐습니다. 장르가 다 다른 5장. 일명 김신의 음반가게 5일 장. 네. 장르의 장. 네. 자, 그 세 번째 시간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입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2008년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에서 오사야.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건 A.R. 라만, 그리고 피처링은 M.I.A. 영국의 래퍼입니다. 부모님이 스리랑카 분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타한기 마야 아룰프라가삼이라는 긴 이름인데 이제 활동할 때 M.I.A.로 활동하는 래퍼. 중간에 듣다 보면 이상하게 아라리 아라리오라고 하는 대목이 또 들리기도 해서 또 재밌는 곡이고요. 이 음악이 200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곡이에요. 그런데 이 슬럼독 밀리언웨어의 다른 곡이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 한 영화에서 주제가상이 두 곡이나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음악이 아주 좋았던 슬럼독 밀리언웨어. 52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하루에 한 장씩 사운드 트랙 음반을 골라서 김신의 음반가게 추석 연휴 확장 오픈한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장르가 다른 영화 음악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일 첫날에는 주로 인디 음악과 인디 락 음악이 중심이었던 가든 스테이트, 그리고 어제는 컨트리 음악이 가득했던 크레이지 아트, 그리고 오늘은 인도 음악, 그리고 댄스 음악이 가득한 A.R. 라만 영화 음악 감독의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 좋긴 하지만 또 명절이라 힘든 것도 있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축제입니다. 슬럼독 밀리언웨어 음악과 함께 신나게 피로를 씻어내시라고 오늘 이 음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퀴즈 시작.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에서 Riot, 역시 음악은 A.R. 라만이었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이 음악 감독에게 딱 한 가지를 주문했다고 하죠. 이 영화에 첼로를 절대 넣지 말라. 뭔가 좀 감상적인 그런 분위기 연출하지 말고 계속 긴장감이 넘치고 뭔가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런 풍의 음악이 영화 내내 흐르게 되고요. 아카데미 주제가상만 받은 게 아니라 아카데미 음악상도 그래서 받았고요. 뭐 그뿐인가요? 작품상을 포함해서 모두 8개 부문 2009년 시상식에서 받은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 이제 세 곡을 준비할 텐데요. 먼저 첫 곡은 스코어고요. 인도의 전통악기 시타르 연주를 좀 댄서블하게 활용한 아사드칸의 시타르 연주와 음악감독 A.R. 라흐만의 협업이 만들어낸 마우삼 앤 이스케이프 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 아까 오프닝에 들려드린 영국의 래퍼 M.I.A.의 Paper Planes라는 곡을 원곡으로 하나 그리고 DFA 리믹스 버전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사운드 트랙에 다 실려 있어요. 같은 곡인데 리믹스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이어 들어도 처음엔 살짝 다른 곡인가 싶을 겁니다. 그렇게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같은 곡을 연이어서 들었는데 뭔가 같은 곡을 두 번 들었다는 느낌이 아니죠. 느낌이 완전 다른 MIA의 Paper Planes 원곡 버전 그리고 DFA 리믹스 버전 이어드렸고요. 맨 처음에 들려드린 곡은 Mouse Arm and Escape라는 스코어였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이 이 Paper Planes라는 곡은 영화 만들 때부터 영화에 쓰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두 가지 버전으로 실려 있고요. 영화 음악을 인도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AR 라만에게 맡겼잖아요. 인도 영화 음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플레이백 싱어의 존재죠. 연기하는 배우가 따로 있고 그 배우의 목소리를 전담해서 인도 영화에서는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그때 그 배우의 노래를 대신하는 전문 싱어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들의 위상 또한 대단합니다. 그래서 슬럼독 밀리어네어에도 이런 인도 영화 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플레이백 싱어들을 대거 이렇게 캐스팅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곡 링가링가라는 곡 알카 야그닉 일라 아룬이 함께한 곡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리퀴드 댄스라는 곡 플레이백 싱어로 유명한 팔라카드 스리람 그리고 마도 미타가 함께한 곡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링가링가 그리고 리퀴드 댄스. 추석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네, 5일 동안 5장 장르가 다 다른 5장 사운드 트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2회 그래미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이에요. 어제는 컨트리, 그리고 그제는 인디 음악, 오늘은 인도 음악. 지금 뭐 신나게 몸 흔들면서 듣고 계신 거 맞죠? 이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요, 다른 인도 영화에 쓰인 곡을 슬럼독 밀리언웨어에 다시 쓰고 있어요. 아즈키랏이라는 곡이고, 이게 힌디어로 오늘 밤이라는 뜻입니다. Tonight. 가수 중에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소누 니감. 제가 또 인도 영화 좋아하고 하니까 음악을 틀다 보니 이름을 외우게 되는 가수가 있는데, 소누 니감은 세월간이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내 이름은 칸에도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받은 인도 영화에 자주 참여를 하는 아주 유명한 플레이백 싱어이십니다. 자, 그 소누 니감과 함께 마할락시미 아이어, 그리고 알리샤 치나이가 함께한 아즈키랏이라는 곡, 그리고 이어서 밀리언웨어라는 곡, 이 곡에는 역시 플레이백 싱어 마두미타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두 곡 모두 A.R. 라만이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슬럼덕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 먼저 아스키란 아스키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리언웨어 이렇게 이어드렸고요. 자 이번에 한번 인도 힙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갱스타 블루스 역시 음악은 AR 라만 피처링은 블레이즈와 그리고 탐비샤가 함께한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드림스 온 파이어라는 곡 역시 AR 라만 그리고 피처링은 수잔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김신의 음반 가게 닷새 동안의 음악 여행. 오늘은 52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슬럼덕 밀리언웨어 음반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갱스타 블루스하고 드림스 온 파이어 두 곡 이어드렸죠. 보통 슬럼덕 밀리언웨어에서 들려드리는 곡은 한정돼 있어요. 한두 곡 정도만 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음반 전체를 들어보니까 좋지 않아요? 영화의 어떤 장면 장면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해본 특집입니다. 자, 이 마지막 곡이 바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곡, 바로 200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죠. 자이호, 스쿠비 인더싱, 그리고 탐비샤, 말락시미, 아이어 이렇게 함께 참여한 노래입니다. AR 라만의 음악이고요. 이 곡으로 아주 신나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다른 장르의 사운드 트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0: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F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보려고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치기 나가야겠소 여보.

이게 이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데프콘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계시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분에 대한 얘기.

와서 네가 서울로 떠나는 날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지으며 산쪽 벽을 향하여서 서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구나. 대준아 미안하다. 어느 부모든

0: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에 하는 놀이 중엔 강강술래를 빼놓을 수 없죠. 강강술래 하면 여성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강강술래가 그냥 빙글빙글 도는 놀이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속도를 바꾸기도 하고 앞사람을 따라 다양한 동작을 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손을 맞잡고 만든 둥근 원은 추석의 보름달을 떠올리게 하죠. 오늘은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추석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9월 2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4월 2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리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AOA의 빙글뱅글이었습니다. 강강술래 여러분 해보셨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냥 놀이처럼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 한복 입고 하는 거. 저는 그걸 교과서에서만 봤지 한복 입고 강강술래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또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 때 하는 강강술래 놀이가 그 당시 그 여성들한테는 얼마나 큰 행사이고 놀이였을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짠하기도 하고 네 얼마나 신났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토요일은 원래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근데 그 코너 한 주 쉬어가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려고 합니다. 추석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 하는 지식들. 또 연휴에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들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거든요. 오늘도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0: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가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겁니다. 추석놀이.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강강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명절에 즐긴 민속놀이 중에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강강술래는 알긴 알지만 쭉 한번 또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저 윷놀이 아니면 화투 그림 맞추기 그런 것만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아, 문제인가요? 아무튼 우리 조상들은 추석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뭐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소싸움 등등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게 소놀이더라고요. 한 해 동안 농사를 돕느라 애쓴 소 그리고 농민들의 노고를 다독이고 다음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수잎이나 지프로 소 형상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그걸 뒤집어 쓰고 소로 변장을 하고요. 마부가 소를 끌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배가 고파왔으니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렇게 집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소와 풍물패가 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 집안의 풍년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소 대신요, 애군을 막아주는 역물, 거북이가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오, 이점참 재밌죠? 그런가 하면 추석에는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놀이도 있었어요. 바로 원놀이인데요. 서당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원님, 그러니까 사토가 되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백성과 관리들 역할을 맡아서 재판을 흉내내면서 놀았던 일종의 조선시대 모의재판이었습니다. 엄격한 서당 규칙과 빽빽한 공부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흉내도 내고 하면서 마음껏 웃으면서 또 지혜와 해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건데요. 아,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도 명절만큼은 잠시 그 바쁜 일상과 또 공부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즐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부터 추석은 큰 연휴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곡 거북이의 빙고고요. 다음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였고요. 그 전에는 거북이의 빙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한가위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씩 알아가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다른 나라의 추석.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음력 8월 15일에 아주 큰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중추절이라고 해요. 중추는 말 그대로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우리말 한가위가 가을의 한가운데의 큰 날이라는 뜻이니까 명절 이름부터 참 닮아 있죠. 중국의 중추절에서 특히 중요한 건 바로 둥근 달 그리고 가족의 재회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집안의 화합을 기원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추석이면 정말 정말 힘들게 기차표 구하고 또 고속도로 정체 다 견뎌가면서 고향으로 향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라는 달라도 보름달이 뜨면 가족부터 떠올리는 그 마음은 모두가 같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중추절의 대표 음식은 뭘까요? 바로 월병이에요. 월병. 달 월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처럼 대부분 동그란 보름달 모양을 하고 있고요. 둥근 달처럼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원만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은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동그란 월병을 먹고 우리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먹는 거잖아요. 이 중국의 월병이 이미 꽉 찬 원만함과 완성을 뜻한다면 우리의 송편은 앞으로 더 차오를 반달처럼 더 나아질 내일과 희망을 염원했던 셈인데요. 그러니까요. 같은 음력 8월 15일인데 먹는 음식의 생김새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알고 보면 참 다정하고 흥미롭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길 그리고 더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함께 하시죠.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중추설 이야기를 쭉 해봤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추석 이야기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나름 흥미롭죠?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볼게요. 베트남에도요, 음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하는 명절이 있어요. 한자로는 중추절 똑같고요. 베트남에서는 떼중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는 우리 추석과는 꽤 다릅니다. 베트남의 중추절은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축제 분위기가 아주 강한데요.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등불을 들고 거리를 누비고 사다춤을 구경하고 또 월병을 나눠 먹으면서 가족들과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바쁜 농사일이 다 끝난 뒤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선물, 음식 챙겨주면서 지금처럼 어린이 축제 성격이 강해진 건데요. 같은 음력 8월 15일인데 나라마다 명절을 즐기는 풍경이 조금씩 다른 게 참 흥미롭죠? 자, 그럼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명절이 있을까요? 사실 일본에도 음력 8월 15일의 전통이 있어요. 바로 주고야, 15번째 밤이란 뜻인데요. 이날 달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풍습을 스키미, 우리말로 하면 달맞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추석과 참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전국적으로 지내는 명절은 따로 없다고 해요. 대신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는 역할은 여름의 전통 명절인 오봉이 담당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보통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오봉을 지내고 지역에 따라서 7월이나 다른 시기에 지내기도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휴가를 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중국, 베트남, 일본까지 각 나라의 명절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추석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코요태의 만남 함께 하시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코요태의 만남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달토끼. 어렸을 때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은 어른들이 꼭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 저기 봐봐, 달 봐봐, 토끼가 방아 찍고 있잖아. 그래서 달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토끼를 찾아본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름달에서 보는 검은 얼룩은 달의 바다라고 하는 어두운 현무암질 평원인데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달의 무늬에서 익숙한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습을 토끼가 방아를 찢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달토끼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달에 사는 옥토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신화에서는 이 토끼가 불로장생과 관련된 약을 찢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달토끼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달의 토끼를 스키노 우사기라고 하는데요. 우리와 비슷하게 토끼가 절구로 떡, 그러니까 모찌를 찢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같은 달을 바라보는 건데 한국에서는 방아 찢는 토끼고 중국에서는 불사약을 만드는 옥토끼고 일본에서는 떡을 찢는 토끼를 떠올렸던 거죠. 근데 사실 이 토끼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죠. 진짜 토끼 같다? 아니다. 저는 세뇌를 강하게 당해서 그런지 방아 찢는 토끼처럼 보이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아시아권 잠시 얘기 나눠봤고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러면 달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달의 어두운 무늬를 사람의 얼굴처럼 바라보면서 달 속의 남자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네요. 같은 달을 보고도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토끼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서양에서는 사람 얼굴이 보이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북반구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는 달과 남반구에서 보는 달은 같은 달인데도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남반구에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달의 무늬도 마치 회전이 된 것처럼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달을 바라봤지만 미처 몰랐을 또 다른 달의 모습이 지구 반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신나는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해.
8: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9: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쿤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한가위에 관한 잘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 이어서 오늘 쭉 얘기 나눠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최고다. 다른 나라 추석의 이야기도 나눴고 어제도 뭐 어떤 추석에 관한 이야기들도 쭉 함께 했는데 우리의 추석에 관한 그 풍습이 가장 다정하고 가장 사람답다, 인간답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아무튼 그 옛날부터 추석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었구나라는 시간 저도 생각하면서 가져봤고요. 이렇게 요즘은 또 명절의 모습이 사실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가족 친지들이 모여도 잠깐씩만 안부 묻는 정도지 뭔가 함께 어딜 가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함께 노래하고 움직이면서 강강술래도 하고 함께 힘내서 줄다리기도 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씨름을 구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마침 또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실컷 떠들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엠플라잉의 굿밤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입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신 분들 어떠세요? 못 본 사이에 주름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흰머리도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나요? 자, 이렇게 부모님 얼굴 눈으로만 담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만큼 흘렀나 싶어요. 그럴 때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나이 들수록 사진 찍을 일이 정말 없잖아요. 음식 사진은 찍어요. 그래도 정작 음식을 같이 먹는 가족들 사진은 잘 안 찍게 됩니다. 오늘은 셀카로라도 가족 사진 꼭 한 장씩 남겨보시죠. 무표정한 아버지도 괜히 한번 웃어보시길 바라보고요. 부끄러움 많던 어머니도 손주처럼 예쁘게 또 포즈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젊은 시절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오늘 꼭 가족 사진 찍으시고 저희한테도 보내주셔야 돼요.

9월 26일 토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B2B 육성재 에이핑크 김남주가 함께한 사진이었습니다. 가족들 모였을 때 사진 많이 찍어야죠. 저 가족 사진 이제 사진관 가서 찍은 거는 제가 데뷔하고 한 2년 차. 그러니까 22, 23 때 찍은 사진이 공식적인 가족 사진 마지막이에요. 네, 이건 좀 TMI로 아버지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일하시다가 이 손가락 왼쪽 손가락 이제 절단 사고가 있어가지고 살짝 한 마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포기하는 걸 반대로 하셔가지고 그 가족 사진에 그 손가락이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아유 내가 손 좀 저거 하지 말 걸 다음에 다시 찍을 때 안 해야지 했는데 그 다시를 아직도 못 찍고 있네. 아 저는 그 대신 이제 제 휴대전화 안에는 그래도 부모님들 동영상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 동영상을 좀 많이 남겨놓으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찍는데 그 생카메라로도 찍다가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물론인데 내 모습도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가지고 어플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플이 더 잘 먹어요. 아 진짜로 그냥 생으로 찍지 마시고 어플 켜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눈 좀 키워주시고 턱 좀 좁혀주시고 피부 뽀얗게 해주시면은 그들의 모습도 젊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찍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눈이 커서 눈 크게 턱 좁게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뽀얗게 나거든요. 그리고 그 뽀얀 모습 부모님과 같이 찍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이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바로 해보시죠. 아, 우리 스태프들도 사실 한번 남겨야 되는데 우리 스태프들도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어떡해. 자, 슬픈 마음 뒤로 하고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님과 함께하는 관계 기술 만나볼 거고요. 복잡한 관계의 문제들 위한 기술 또 배워보죠. 3,4부는요 역사학자 김지연쌤 나와주십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추석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석의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사진 첨부도 100원.

0: 들어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선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4번님이 출근길에 매번 듣는데요. 운전하느라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피곤한 장거리 운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버벌진트 굿모닝 신청합니다. 예, 진짜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라디오 늘 듣는데 라디오를 참여했던 기억은 사실 잘 없어요. 마음으로는 제일 찐친인데 표현을 못한 청취자 때의 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내실 건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리고 들어와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피처링 10cm 권정열, 버벌진트 굿모닝.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어젯밤에 내가 했던 얘기

버벌진트 굿모닝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계속 이어가 봅니다. 최인숙님, 수서역에서 부산행 기차 타고 가면서 굿모닝 FM 들어요. 심심했는데 동행자가 생겼네요. 부산까지 같이 가줘서 감사해요 테디 하셨어요. 이 어려운 또 기차표를 획득하셨군요. 내려가실 때 엄청 힘들던 시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쾌적하게 잘 가시면서 저희랑 함께 해주시겠군요. 덕분에 저희도 쾌적하고 너무 좋아요. 7699번님, 남편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이면 속옷까지 젖어올 정도로 힘든 일이죠. 가족을 위해 고생해줘서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남편과 함께 듣고 싶어요.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신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날이 올 거야. 여보 사랑해 하셨어요. 어우 뭉클하다. 이 일에는 사실 귀찮이 없는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함께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르거나 고됨을 잘 못 알아와 봐주면 조금 마음으로 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어떤 일이든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지 하면 너무 귀해지는데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 우리 7699번님의 응원 덕분에 남편이 아주 귀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 가족 화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듣고 올게요.

이정수 기타리스트 듣고 오셨어요. 5098번님, 4438번님, 5626번님 너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띄워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7699번님의 신청곡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였어요.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2478번님, 50대 아줌마 4명이 곧 바디 프로필을 찍습니다. 오, 3개월 동안 식단이랑 운동 같이 했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빵순이 떡순이들이 잘 참고 견뎌왔어요. 가끔 죄책감 느낌에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왔어요. 얼른 바디 프로필 무사히 찍고 맛난 거 먹으러 가려고요. 은영, 연미, 영림 언니 모두 파이팅!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또 뜻이 모여가지고 함께 운동을 해서 조금 그래도 덜 힘들고 더 힘났을 것 같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으면 자랑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좀 보내주시죠. 좀 자극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멋집니다. 0078번님, 엄마가 팔을 다쳐서 깁스했거든요. 아빠랑 함께 엄마 지시대로 명절 음식을 처음 차려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녹두전 부치는데 기름이 막 튀고 예쁘게 안 되네요. 유유. 이게 또 안 하시던 분에게 명절 음식 맡기기 쉽지 않은데 어머님은 반드시 또 집에서 해야 되는 이런 건가? 진짜 지금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시장으로 가요.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사면 돼. 예, 어쨌든 고생하는 이 추억까지도 언젠가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명절 잘 보내세요. 3421번님, 엄마 만나러 홍천 내려가는 길이에요. 홍천 가는 길은 늘 막히는데 조금 일찍 나왔더니 막히지 않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일찍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진짜 진짜 부지런한 분이 오늘은 진짜 어느 때보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엄마랑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듣겠습니다. 사마나 구하나버님의 신청곡 몬스터엑스 서바이버 들으시고 저는 상담심리 전문가 곽재원님과 관계의 기술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건강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명절 끝자락인데 가족들이랑 복작복작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적당한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 상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관계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0: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1: 네, 그럼요. 예. 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예. 만사 다 지치고 요새 뭐 가족이고 뭐고.
1: 아니, 가족과 함께하는 피클볼이에요.
0: 아, 그렇네요. 언니가 네, 또 함께하시는 선수시니까. 네. 피클볼 진짜 너무 푹 빠져 계신 것 같은데.
1: 이제 살이 빠지고 있어요.
0: 어, SNS로 봤는데. 그렇게 자세를 하지만. 정확하게 잡으면서 치시면은 네. 하체 운동 그냥 되고 다리 털릴 것 같던데요.
1: 네. 정말 그 진입장벽이 낮은 운동을 하나 정도, 그게 꼭 피클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좀 시작해보시는 거
0: 너무 추천이죠.
1: 제일 좋은 게 혼자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 관계들에서 계속 웃고 잘 치면 포인트를 따서 웃고 못 치면 그런 내가 웃겨서 웃고.
0: 맞아 맞아.
1: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0: 아, 거의 뭐 런지 자세로 치시는 이 정 자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 진짜
1: 아유, 감사합니다.
0: 실력이 엄청 늘리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대로 배우셔.
1: 특훈 받고 있습니다.
0: 어, 너무 멋집니다. 나중에 대회 나오고 이러면 저희 응원 가겠습니다.
1: 어, 나갈 거예요.
0: 어, 응원 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1: 내년에,
0: 정원님이
1: 내년에.
0: 대회하고 있는 거 너무 궁금해. 저 가지고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궁금해. 보고 싶다.
1: 대회를 돈 많이 벌어서 대회 주최도 하고 막.
0: 와우. 스케일 크게. 피클볼 배워야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 또 작가들이 운동 안 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다 끌고 피클볼
1: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도.
0: 네. 자, 아, 본격적으로 관계 기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안내 부탁드려요.
1: 네, 복잡한 인간.

0: 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이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리겠습니다.
1: 네, 관계의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부터 만나볼 건데요.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요. 요즘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제 아내의 흉을 보세요. 얼마 전에도 아내가 빵을 워낙 좋아해서 같이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맛보시라고 선물로 가져다 드렸는데 뒤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0: 아니, 빵을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니?
1: 아, 엄마. 아유, 정이 듣겠다. 엄마가 단팥빵 좋아해서 일부러 사온 건데 왜 그래?
0: 아이고, 됐다, 됐어. 아유, 정은이 쟤는 아무튼 손이 커서 문제야.
1: 엄마. 혹시라도 제 아내가 들을까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라 검소하신 분들이라 돈 쓰는 거 요거 굉장히 예민하셔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다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내 앞에서도 은근히 한마디씩 하십니다.
0: 니들 또 여행 간다면서? 아니, 호경이 쟤는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던 애가 결혼하더니 왜 이렇게 변했나 몰라. 아니,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집도 사고 그럴 거 아니야.
1: 엄마. 제가 가고 싶어서 갈만하니까 가는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님은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웃고 넘기는데요. 집에 오면 많이 속상해합니다. 부모님 만날 때마다 괜히 눈치도 보는 것 같고요. 이대로 두면 아내가 부모님 어려워하고 괜히 고부 갈등으로 번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디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쉽죠. 답답하다. 아이고.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분 일단 예 당 채우셔야 될 것 같아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내의 사소한 행동까지 지적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제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0: 아이 뭐 변호사세요? 중재를 왜 해요?
1: 예.
0: 본인이 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중재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할 텐데 항상 이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이 나의 아내와 이제 부모님 사이에서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 흉도 보시고 앞에서 약간 이렇게 핀잔도 주시고 이럴 때 이쪽이 한 팀에 되면 그냥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아예 그 자기의 포지션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웠나?
1: 아니요. 저도 사실 역할을 하면서 중간중간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미 아내의 편이 아니야. 이미
0: 그러니까요.
1: 이미 지금 이 예, 시점이 아내의 편 같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엄마한테
0: 엄마 눈치 보고 있잖아요.
1: 엄마 하는 거는 이미 늦었어.
0: 일단은요 아내분 앞에서 부모님이 흉을 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딱 한 문장으로 좀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 우리 둘이 같이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은이가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미묘한 차이일 뿐인데 부모님 눈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변하게 만든 사람밖에 안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그게 고지고대로 말하시면 안 되죠.
1: 그렇지.
0: 우리가 같이 골랐어. 우리가 계획한 여행이야. 엄마.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갔다 올게요. 이렇게 계속 부부의 결정이다.
1: 맞아.
0: 이런 것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진짜 생각이 전화를 잘하셔야 돼요. 이제 가족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그려보세요 할 때 엄마 아빠 그리면 안 돼요 이제.
0: 네.
1: 나와 내 와이프만 그리고 우리 가족.
0: 맞아요.
1: 네.
0: 내가 지금 한 가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부모 앞에서는 대표자지 중재자가 아니다. 중재는 그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 거잖아요.
1: 아 정확한 말씀.
0: 이 사건을 중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1: 거의 뭐 예. 정확한 멘트입니다. 아 이 시점.

0: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서
1: 결혼 전에 효도 안 하시다가 꼭 결혼하면 효도하시는 분들이 뭐 남녀공이 다 있겠죠.
0: 지금 명절에도 그래요.
1: 그렇겠죠.
0: 근데 친정 먼저 시댁 먼저가 평소 명절에 가지도 않던 애들이
1: 진짜 효도는 이 가정을 든든하고 당당하게 화목하게 잘 지키는 겁니다.
0: 너와 내가 행복하려고 네. 결혼한 건데
1: 여기서 불행하면 그게 하는. 어떻게 효도가 되겠어요?
0: 아, 좋다 좋다. 아 속이 다 시원해.
1: 일단은 갑자기 확 열이 오르네.
0: 노래 들으면서 열 좀 식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의 하늘땅 별땅 듣고 올게요.

고모닝 FM태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재원님과 관계의 기술 함께하고 있었어요. 노래 들으면서 이제 곽재원님 좀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전 제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올라왔어요 지금. 다음 관계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익명의 오늘 좀 심각한 사연들이 많나요? 익명의 사연자분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척 동생이 저희 집에서 1년 정도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가족이기도 하고 사정이 딱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같이 살기 전에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지저분한 거 진짜 못 봐. 같이 살 거지. 그러면은 설거지, 청소, 빨래 요거만 깨끗하게

0: 해야 된다.
1: 아 형, 아, 명절 때 우리 집 와봤잖아. 어. 내가 얼마나 깔끔한지 봤지?
0: 아, 봤지 봤지.
1: 나만 믿으라고.
0: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친척 동생과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은 제가 청소하고 일주일은 동생이 청소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청소할 차례가 됐는데요. 화장실에 5분 정도 있더니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야, 뭐야, 청소 벌써 다 했어? 5분.

0: 보자. 아, 그대로 그대로인데? 거울 왜 안 닦았니? 뿌옇잖아 지금. 안 아이고, 보여 이거?
1: 아이고 진짜 남자끼리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뭐 사는데 불편한 마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0: 하. 결국 그냥 제가 다시 청소했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것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쓱 몇 번 돌리고 다 했다고 하고요. 설거지를 시켜도요.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못 견디겠고요. 세제도 제대로 헹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면
1: 아, 형 지금 형 집이라고 나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너무한다.
0: 친동생이면 정말 크게 뭐라고 했을 텐데 친척동생이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제가 심하게 말을 하면 엄마와 삼촌 사이까지 불편해질까봐 눈치도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같이 살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친척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야, 오늘 가족 문제라가지고 인명이 많군요.
1: 아, 그러게요. 가족 문제 제일 어려워요.
0: 어려워. 가족들은 정말 어려워. 자, 익명의 사연자분 또 당 필요하시죠? 꿀스티키 세트 보내드립니다. 친척 동생과 동거하게 됐는데 아 위생 상태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맞아 둘이.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눈치 보여요. 어디까지 이거 받아줘야 되고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1: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0: 아 진짜
1: 둘리되네 둘리.
0: 아 큰일 났네.
1: 네 일단은 그 청소 기준에 대해서는요. 그 조금 체계를 좀 세워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은 뭐 대충 청소기 돌리고 사실 저도 대충 청소기 돌리는 편이거든요.
0: 아 정말. 네,
1: 막 이렇게 막 껌이 막 걸레질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소독제를 자주 뿌리고.
0: 아 예.
1: 막 큰 이런 것만 없으면은 그냥 딱 보기에 깔끔하면 그 정도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저희 방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1: 네, 그래서 네. 자기가 편안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집주인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족의 뭐 친척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뭐 한 2박 3일이나 일주일 정도면은 이거는 참아주는 게 맞는데 1년이면 너무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저녁에요. 동생분 이제 친척 동생분 앉혀놓으시고 동거 조건을 다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네가 지저분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면 이제 싸움 나고 괜히 반항심도 커지고 기분만 나빠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합의했던 청소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서 계속 같이 살려면 기준을 정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깔끔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을 함께 쓰려면 합의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싫은데? 괜찮쥬?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냥 그래 알았어 형 알았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 위생이라는 게 진짜 좀 어려운 게 그래서 기준을 다시 정했어. 또 가서 보잖아요. 아 마음에 안 들어.
1: 아 달라져 그쵸.
0: 조금 나아졌겠지. 아주 조금.
1: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목록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의껏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이 상태를 청소를 끝난 걸로 보자. 이렇게 기준을 맞추시고 아마 대충 하겠죠. 한 번 정도는. 그럴 때 이제 대신 청소해주면 안 됩니다. 곧장 바로 다시 하게 해야 됩니다.
0: 아 진짜.
1: 아, 왜 또 유난 떨어 뭐 이러면은 아니 네가 열심히 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항목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오늘 안에 마저 해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0: 그렇게 했을 때 형 집이라고 유세요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이 이제 무서운 건데 그 반응은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진행을 해야겠네.
1: 유세 아니쥬 이렇게 하면 돼.
0: 저는
1: 우리 같이 하기로 했쥬.
0: 저 사촌 동생이랑 만약에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네. 유세쥬.
1: 아, 유세 집이쥬. 아 맞네.
0: 저는 유세해야 된다고 봐요.
1: 맞아요.
0: 내가 배려해주고 왜 눈치 봐. 저는 이거 사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생 상태는 아무리 이게 교육이 돼도 안 돼요.
1: 달라요.
0: 제가 진짜 친구들하고 많이 동거를 해봤거든요.
1: 아 진짜요?
0: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안 고쳐지는 부분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수준으로 각자 이제 가요. 예를 들면은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되는 사람이 청소를 해. 그리고 뭐 집에 뭐 맥시멀리즘으로 뭔가 메카닉 기계들을 사놔야 되는 사람이 기계를 사.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예 마지노선만 좀 정하고 제가 볼 때 친척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할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예 월세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1: 네 청소비용 포함해서
0: 너 청소하는 거 나는 이거 못 견뎌. 근데 내가 할게 대신에 나 청소비 하는 것만큼 나한테 줘.
1: 그것도 좋네요.
0: 예 그렇게 그냥 해서 어차피 내가 살 집 내가 청소하는 거였는데 동생이 같이 살면.

0: 그래서 내가 돈을 받는다 라고 생각이 전환만 해도 괜찮아요.
1: 맞아요. 정당한 어떤 가치의 교환입니다.
0: 맞아요.
1: 이렇게 집을 내어주고 불편함까지 느끼는데 아, 돈까지 받는 거를 이상하다고 말할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없어요. 없어요.
1: 이 집 같이 얻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0: 생생 내세요. 그리고 내 집인데 네. 눈치 보지 마세요.
1: 네. 맞아요.
0: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가든의 홈 스윗 홈.

0: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기준을 만드는 일은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써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명료함을 쓴 작가 오탁민의 말입니다.
1: 오늘의 한 문장 들어봤습니다. 이 어떤 뜻일까요?
0: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든지 내 아예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떤 선택이 가장 최적의 선택일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뭐지? 이걸 해결했을 때 어떤 행복이 있을까? 이게 다 막 가슴과 머리를 다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만들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이제 맞아. 두려움도 있고요.
1: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0: 네. 네.
1: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할 거라는 이상을 버리고 예, 머리와 가슴을 같이 쓰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어떤 룰들을 정해가는 이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0: 추석 때 가족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가슴과 머리를 써서 기준을 말하고 대신 상냥하고 따뜻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슬픈 얘기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몇 번의 추석이 남아있을까?
1: 왜 이렇게 슬프게 가요? 정은님, 왜 이렇게 슬프게 가야 돼요?
0: 나 봄에 목련이 피면 나에게 몇 번의 목련이 남아있을까?
1: 아니, 현실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죽음까지 생각하면
0: 죽음을 생각해야죠. 왜냐면
1: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가볍다.
0: 추석이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 않고 얼마나 애틋해요, 사실.
1: 그래.
0: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친지와 가족들인데 상냥하게 대해줘야지. 추석이 몇 번이나 남아있다고.
1: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소하다. 모든 것이.
0: 네. 사랑을 나누는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1: 예. 아유. 굿모닝 FM팀입니다. 관계의 기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기술 계속 배우는 걸로 하고 걱정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0: 함께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B.O.B의 Nothing on You 듣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요. 굿모닝 FM팀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서 추석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추석의 역사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와서 깨는 김에 역사 1주 바로 달려봅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8: 유후,
9: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굽길이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굽길이 베이글.com.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이웃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 있죠. 그렇게 치면 이분은 떡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드실 수 있어요.
3: 배불러.
2: 역사학자 김전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김전입니다.
2: 예. 재원쌤 뭐 오자마자 예예. 우리는 이제 가족이란 게 느껴져요.
4: 아 그래요.
2: 우리 작가들이
4: 네, 오자마자
2: 오자마자 네. 막 외모평, 예. 악담 네. 뭐 이런 걸 막 시작했어요. 잘 보내셨어요 추석은?
4: 뭐 들으시는 기혼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과제가 있잖아요.
2: 있죠.
4: 기혼자분들은
2: 명절 과제.
4: 네 첫날에 클리어했습니다.
2: 아 첫날 다 왔다 갔다요.
4: 저희 다 서울이셔서 운이 좋게도
2: 다행이다.
4: 그래서 첫날에 그냥 싹. 클리어하고
2: 잘했네.
4: 뒤에는 그냥 쉬자.
2: 잘했다.
4: 예. 네.
2: 그러면 니안이는 송편을 직접 빚어본 적이 있나요 경험이?
4: 송편 예, 한번 빚어봤습니다.
2: 한번 빚어봤어.
4: 한번 빚고 끝.
2: 아.
4: 더 이상은 못하겠다.
2: 했으면 됐어.
4: 한 번에 봤으면 됐죠.
2: 그거 빚을 때 그 얘기 하잖아. 네. 예쁘게 빚어야.
4: 아 그건 했죠.
2: 예쁜 딸 낳는다.
4: 네. 딱 봐도
2: 예쁜
4: 근데.
2: 낳는다.
4: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만해라.
2: 아이 뭐 그런 것까지.
4: 그만 빚어라. 했죠.
2: 알겠습니다. 예. 명절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4: 저는 이제 추석 음식 저희는 그 토랑국을 먹습니다.
2: 아 그래요?
4: 저희 할아버지 고향 황해도가 원래 추석에 토랑국을 먹습니다.
2: 예.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4: 네.
2: 오늘 주제가 엄청 또 뜻깊어요.
4: 네.
2: 역사 브리핑 시간부터 재원 쌤 시작합니다.
4: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에 드는 명절입니다.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도 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때 가베라고도 불렀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1400년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무엇을 했는지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관청 뜰에서 활을 쏘기도 했고요. 조선 사람들은 새벽에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올랐고 일제강점기 경성 사람들은 극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명절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옛사람들이 이날 실제로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라 때는 가베라고
4: 네.
2: 불렸다. 예, 여기 저희가 또 배우기는 했어요. 네. 이 시간에.
4: 아, 어렸을 때 배웠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2: 예, 배짝이 배틀 붙었다.
4: 그걸 기억하세요?
2: 그럼요.
4: 신라 분이라서 확실히.
2: 예.
4: 오,
2: 김수로왕의.
4: 김수로왕의 후예시죠.
2: 27대. 때. 예.
4: 야.
2: 노비 출신 아닙니다.
4: 이거 잘 모르시는데.
2: 맞습니다.
4: 울산은 아주 그런 지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2: 아니, 지역적으로까지 가지 말고.
4: 그렇게.
2: 제가 부모님 FM 때문에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4: 그렇군요.
2: 추석의 역사 하나씩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의 지식에 엄청 놀라시네요.
4: 왜 이거 잘 몰라요?
2: 네.
4: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2: 굿모닝 FM 청취자들은 다 알아요.
4: 이야.
2: 다 합니다.
4: 누가 혹시
2: 기쁘고 밝은 우리말 코너에서 이승 아나운서와
4: 예.
2: 공부를 했어요.
4: 그렇구나.
2: 네. 저는 다 기억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한 건 다 기억해요.
4: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2: 자, 추석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추석은 언제 시작됐을까입니다.
2: 이거 궁금하다.
4: 네.
2: 민족의 대명절인데
4: 그렇죠.
2: 추석. 언제부터 네. 이게 대명절이었을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4: 일단 뭐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1400년인데 아마 그 전부터 했을 거니까 못해도 오바 조금 보태면 한 2000년? 한 2000년 됐습니다.
2: 정말요?
4: 근데 이게 왜 요게 한번 문제가 됐었냐면 중국이 비슷한 명절이 있어요.
2: 중국에?
4: 중국 중추절.
2: 중추절 들어봤어.
4: 중추절이라고 명절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린다는 등 뭐 중국 고유의 명절이라는 등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한번 아닌데 이거 우리가 먼저인데라고 하면서 한번 원전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2: 중국이랑
4: 네.
2: 어머나.
4: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2: 어,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 전 세계 이 무렵은요. 네. 다 같이 쉬어요.
2: 그래.
4: 다 같이 쉬어요. 왜 그러냐? 일단 북반구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반구 쪽에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무렵이 곡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2: 그렇죠. 수확하고.
4: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무렵은 거의 다 쉽니다. 근데 기록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록이 중요하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근데 요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기록이 남아있고.
2: 아 그래. 중요하죠. 기록이 중요해요.
4: 근데 이 기록을 해놓은 주체가 더 중요해요. 신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2: 어 그래요?
4: 중국 사람들입니다.
2: 어 나이스.

0: 그것도 나이스라고까지 또
1: 오히려 더
0: 아, 오히려 더
1: 오히려 더 좋죠.
0: 예. 중국 쪽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에는 음악을 베풀었고 관인들에게 화를 쏘게 하여 상으로 말과 배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서, 그러니까 수나라 역사서거든요.
1: 예.
0: 수나라 역사서에 신라 사람들이 음력 8월 15일에 뭘 했는지를 적어놓은 기록이에요. 그 요게 당나라 기록인 당서로 가면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1: 오, 좋다.
0: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라 시대 때는 뭔가 8월 15일에 뭔가 했겠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신라 사람들이 뭘 하고 놀았는지에 대한 기록 중에 되게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의 스님이에요, 스님. 지금도 일본에서는 되게 중요한 스님으로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요 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신라 사람들이 8월 15일 날 놀고 있길래 가서 보고 남긴 기록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8월 15일 날만 되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놀지? 하고 물어봤더니 요때가 특별한 날이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논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되게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오직 신라인만 이러고 놀았다.
1: 오.
0: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에 이때가 이제 통일신라 무렵인데 통일신라 무렵까지도 중국 사람은 이러고 놀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 이 한민족이 기록해놓은 기록은 언제일까라고 보면 삼국사기에 되어 있습니다.
1: 예.
0: 삼국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 이를 둘로 나누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부 안에 여자들을 거느리고 편을 짜게 했다. 요게 이제 아까 테디가 얘기한
1: 네.
0: 고고고늘 마.
1: 그치.
0: 마를 짜게 한 거.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왕이 팀을 나눈 겁니다. 성씨를 기준으로. 성씨를 기준으로 팀을 나누고 니네 팀 나눈 김에 그 마 한번 누가 많이 짜나 대결 한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1등 하면 상 줄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말을 짠 거예요.
1: 그렇지.
0: 요걸 길쌈이라 그러는 거예요. 길쌈? 말을 막 짠 거예요. 1등 하면 상도 주고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이게 한 달을 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거든요.
1: 와우.
0: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 달 정도 노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아, 못 놀았잖아요, 근데.
0: 이게 밑에 사람들 뭐 채찍질 해가면서 마 무조건 짜.
1: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지.
0: 같이 마도 짜고 마 짜면은 야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자 그러면서 뭐 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1: 아 그런 건 좋다.
0: 요게 이제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거든요.
1: 아
0: 크리스마스를 한 달로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요거는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잖아.
1: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한 달 정도 네. 다 같이 노는 거죠.
1: 예.
0: 네. 얼마나 좋아요. 1년 꺾이는 거니까 음력으로 하면 1년이 꺾이는 거니까. 아 이거 신라시대 때 했으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 가베라고 불렀다.
1: 가베.
0: 이게 어떻게 가위가 됐는지는 저는 이걸 이런 거 보면 진짜 언어학자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이거는 거의 예. 물고기가 사람 되는 진화론하고 비슷하거든요.
0: 가베, 가외, 가위 이렇게 그렇지, 됐다는 뭐 이렇게, 건데
1: 이렇게 굳이.
0: 예. 예.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있어요.
1: 그래요?
0: 이게 경상도랑 전라도 지역이 비읍 받침이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1: 예.
0: 예를 들면 뭐 서러워.
1: 서러워.
0: 근데 경상도 서러버.
1: 서러버.
0: 아이 서러버라 이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 예.
0: 전라도도 비읍 받침이니까 그 지방의 언어로 내려가면 방언으로 가면은 요게 남아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표준어가 되면서 이응으로 변해요. 그래서 가배가 가외, 가위.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라 그러면 언어학자분들 뭐 이 사람들은 소설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1: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우리는 구음 문자이기 때문에
0: 네.
1: 발음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는 있죠, 사실.
0: 네, 네
1: 달라질 수는 있지.
0: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신라 시대 때부터는 못해도 한 2000년 전부터는 음력 8월 15일이 되면은 모여가지고 뭔가는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라고 불리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특정한 날짜에 행위가 똑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돼야 돼요.
1: 그렇지.
0: 근데 모여가지고 배짝이 말을 짜고 뭐 이런 거를 했다고? 그 다음에 그게 8월 15일로 고정이 됐다고? 그 다음에 그걸 매년 했다고? 이러면 명절의 기준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어디에는 가베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명절의 이름이 없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0년 전부터는 명절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어떤 축제로서 자리는 잡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0년 전. 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왜 하필 8월 15일인가입니다.
1: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왜 됐나?
0: 네. 예. 아, 이거는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쭉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록들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거기에 근데 8월 15일인 이유가 다 달라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1: 달라 이게. 네.
0: 첫 번째 설명은 아까 그 일본 승려. 이분이 옌닌이라고 하는 옌닌. 승려인데 이 사람이 당나라에서 신라 사람들이 놀았던 거 보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왜 놀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분은 기록들 보고 있으면 궁금증이 많으셨으면 항상 물어봐.
1: 좋네요. 자세는 좋네요. 네,
0: 자세 굉장히 좋죠. 물어봤더니 신라가 발해랑 싸워서 이긴 날이어서 논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한번 뒤져봤습니다. 예. 그런 날이 없어요.
1: 아, 이거 잘못 물어봤네. 아무거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0: 그럴 가능성도 있죠.
1: 있죠 사실. 네. 자기도 왜 노는지 모르는데 네.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야. 뇌피셜로.
0: 그렇죠. 근데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논문 쓰면 안 되니까. 그렇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발해랑 언제 싸웠지? 싸운 날을 봤어. 요 무렵에 싸웠던 날. 졌어요.
1: 아, 심지어 승리도 아니야.
0: 신라가 졌어. 이거 이 날짜는 아니야.
1: 아니야.
0: 꼬표. 아니 꼬표도 이거 방언이더라고요.
1: 꼬표도 지금 네. 뭐라는지 모를 거예요. X표.
0: X표라는 뜻입니다. 꼬표 네. 꼬표.
1: 곱하기 할 때 곱 있죠.
0: 곱 있잖아요. 네,
1: 네. 곱표인데 꼬표라고.
0: 우리는 이제 꼬표라고.
1: 아, 네.
0: 아무튼. 나도 그 날은 꼬표예요.
1: 아니에요. X표.
0: 그러면은 뭔가 헷갈렸구나. 예. 생각을 해본 거죠. 혹시 발해를 고구려랑 헷갈렸나? 아, 그럼 이거 고구려 망한 날인가?
1: 가봤어.
0: 한번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고구려를 이긴 날은 음력 9월이에요.
1: 아니네.
0: 요거는 그래서 탈락.
1: 탈락.
0: 아마 방금 테디가 말해준 것처럼 아마 요날을 물어봤는데 잘 몰라서
1: 그래.
0: 주변 사람들이 몰라 쟤네 뭐 전쟁에 이겨서 저러나 보지 라고 했던 거를 옮기셨지 않았을까?
1: 그래서 옛님 스님이 예, 스게.
0: 스게?
1: 그게 사람들을 네. 많이 물어봐야 돼 이래서.
0: 네. 네. 라고 했었던 거니까 요거는 하나 꼽혀. 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조선 후기 때 실학자였었던 이익이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태대 조상님이죠. 수로왕 능묘의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1: 김희김씨의 예, 김수로왕
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왔네. 이거 조선 후기 기록이거든요. 아주 뒤에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요걸 한번 찾아가 볼까라고 했더니 뭐 날짜는 맞을 수 있는데 의문이 들죠. 그게 뭐냐? 수로왕은 가야 사람인데.
1: 아 그렇네.
0: 가야 왕의 제삿날을 굳이 신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약간 어색한 거예요.
1: 그렇네.
0: 그래서 요것도 꼬표.
1: 꼬표.
0: 요것도 꼬표입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농사로 돌아갑니다.
1: 농사.
0: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북방구 쪽만 놓고 봤을 때 요 날짜를 다 요날 무렵에 요 무렵에 다 같이 노는 이유는 수확이거든요. 수확. 요 날짜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본 겁니다.
1: 예.
0: 근데 문제가 있어요.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면 오곡백과가 물들지 않아요.
1: 아 그렇네.
0: 가장 중요한 쌀이 나지 않습니다.
1: 아직. 노란색이 아니야. 황금빛이 아니야.
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벼가 익어서 추수를 하는 건 논벼입니다.
1: 논벼.
0: 그 논에서 익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9월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는요. 논벼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논이 거의 없어요. 논을 만들어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보를 만들기도 해야 되고 요거는요 조선 후기가에 정착됩니다. 그럼 이때는 뭐 먹었지? 하나는 밭벼. 밭에서 나는 벼. 물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 벼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 거다. 보리를 기준으로 했을 거다. 왜? 이때 더 많이 먹는 건 벼보다는 보리. 쌀보다는 보리를 더 많이 먹었을 그렇지,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때 나던 농작물을 기준으로 하면 8월 15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때가 그 수확을 기준으로 한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 날 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에다가 하나 덧붙여.

0: 쳐서 9월 무렵이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또 오곡백과가 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햇살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0: 그거를 미리 기원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농작물은 일단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논에서 나는 것들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농사 잘 되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우리가 이거 걷어드릴 텐데 맛있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결합되면서 음력 8월 15일로 고정하지 않았을까 라고
1: 뭐,
0: 네, 추측을 하는 게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1: 제일 그럴듯하네요.
0: 네.
1: 자, 이렇게 또 추석 이유들을 또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퀴즈 이제 준비했는데 재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제가 앞에서 추석의 우리말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인 8월 보름을 의미하고요. 가운데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베, 2번 축배, 3번 돛담배.
1: 아,
0: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제가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다 두 글자로 맞추는 거예요.
1: 아, 그렇지. 여진 작가라서 네. 당연히 똥배가 있을
0: 나
1: 줄 알았어.
0: 똥배. 아, 그럼 다시 갑시다.
1: 아, 뭘 다시 가요? 이미 갔는데 어디 가?
0: 그럼 다시 가.
1: 자, 재원 쌤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아, 제가 이거 아까 힌트까지 드렸잖아요.
1: 아, 그래요?
0: 아이, 서러버라. 까지 했으니까.
1: 서러버라.
0: 근데 뒤에 다 배네.
1: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힌트가 될 수가 없네요.
0: 한가위, 한축위. 한 도디 좀 이상하잖아요.
1: 아, 네. 마 힌트 안 나오는가 봬.
0: 네. 오,
1: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예.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할게요. 정답은 4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재원쌤 추천곡 들을게요.
0: 아, 제가 원래 추천곡 다른 거를 원래 추천을 했었는데
1: 늘 그렇게 거절당하네요.
0: 네, 그 PD님도 그렇고
1: 검열 왜 이렇게 세요?
0: 왜 이렇게 검열이 센지 모르겠어요.
1: 원래 그냥 틀거든요.
0: 네.
1: 왜 재원쌤만 검열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 원래 이제 추천했었던 거랑 박상철 씨의 빵빵이었어요.
1: 아, 빵빵 좋은데?
0: 굉장히 좋은 노래.
1: 좋은데.
0: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또 화제가 됐어요. 리센느.
1: 그렇지.
0: 그러니까 너튜브 자폰인데 너튜브.
1: 우리 또 경기.
0: 아넌잘부.
1: 예.
0: 거기서 이 노래를 또 리센느 제나가 빵빵 불러가지고.
1: 아, 미나미 코러스 좋았죠.
0: 예. 굉장히 잘 불러. 저는 이거 좀 화제다. 이거 하자라고 했더니 그냥 리센느 노래 하세요라고.
1: 민경 PD인데 톤이 민경 PD인데.
0: 예. 짝. 그래요?
1: 민경 PD입니다. 그래서 리센 노래를 해요?
0: 예, 그래서 리센 노래를 추천을.
1: 어떤 노래?
0: 아, 제가 리센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1: 네.
0: 대자뷰.
1: 아, 좋네. 네. 선곡의 이유가 있어요. 네.
0: 아, 그래도 박상철의 빵빵도 좋아가지고 나중에 뭐 박상철 빵빵은 이제 본인들 네. 구독하고 계시는 걸 알아서 들으세요.
1: 리센의 대자뷰. 뭐 이렇게 찡얼찡얼 대면서 들어야 돼.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 순대.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가운데를 뜻하는 추석의 우리말. 바로 1번 가베입니다.
0: 가베 맞춰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역사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석날 옛 조상들은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0: 뭐 했는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예, 뭐, 배짜기 배틀 했고 뭐 다 했는데.
1: 네, 그럼 넘어갈까요?
0: 예. 성묘는 계속 다녔겠죠?
1: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0: 성묘, 벌초.
1: 네, 벌초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쭉 그 보면은 신라 시대 때 했었던 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고려시대 때까지도 쭉 이어져요. 그거는 이제 아마 다들 그런 어떤 욕망들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에 그래도 한 몇 번 정도 놀아줘야 되지 않을까.
0: 모여야 되지 않을까.
1: 네,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번외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설날이랑 추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제일 중요했었던 건 설날도 아니고요. 추석도 아닙니다.
0: 그래요?
1: 제일 크게 지냈던 거.
0: 뭐야?
1: 단오입니다. 단오.
0: 아, 단오, 그래, 단오. 단오에 대한 그림과 글들은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1: 제일 큰 명절이고요. 단오는 이 한반도 이 인근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추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명절이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0: 중앙명절을 부르기 힘들다. 그러니까
1: 중앙명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긴 합니다. 고려 때도요, 명절을 지정을 해요. 9개. 우리는 9번 쉬어. 지금도 국공휴일 딱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9번 쉬는 거야라고 하고 조선 시대에도 조금 줄긴 합니다. 조선 시대 때는 세종 넘어가고 성종 넘어가고 하면서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일하기 좋아하시는
0: 보컬릭. 예.
1: 예, 성종도 그렇고. 예. 이런 분들이 자꾸 공휴일을 까요.
0: 아.
1: 그러면서 7개로 줄었다가 6개로 줄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남아있었던 명절이 단오랑 추석이긴 해요.
0: 어허.
1: 근데 추석은 나중에 조선 후기 기록으로 가잖아요.
0: 예.
1: 그러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 추석이라는 명절은 있는데 이름뿐이야 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록은 추석에 우리 기가 막히게 놀지 같은 동시기 기록인데
0: 희한하네.
1: 그 사람도 고향을 추적을 해봤어.
0: 아 그렇지.
1: 그랬더니
0: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1: 경상도 지역에서는 추석을 끝까지 지내요. 엄청 활발하게 축제로서 즐겨.
0: 아 끝까지 놀았네요.
1: 그게 약간 신라의 전통이라서 그런가.
0: 아 그럴 수 있어.
1: 아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0: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 아 그럴 수 있죠.
0: 네.
1: 근데 저기 윗지방은 추석을 잘 안 지내. 그냥 이름은 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명절이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명절이라고 하니까 명절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약간 이

0: 그런 느낌. 지금 우리로 따르면 7월 7석 같은.
1: 아, 그렇지.
0: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경상도는 크게 지내거든요. 그 중앙 명절 아니야. 근데 단오는요, 일제강점기 무렵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내.
1: 꼭 지켰던.
0: 다 같이. 다 같이 엄청나게 크게. 그것도 이것도 며칠을. 단오 같은 경우에도 한 보름 놀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놀아요. 근데 추석이 결국에는 살아남은, 아마도 추측입니다. 이것도 추측으로 살아남았었던 가장 중요한 건 성묘입니다.
1: 성묘.
0: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성묘가 중요해지는 게, 어쨌든 한번 선산 찾아가야 되잖아요.
1: 그렇지.
0: 선산 찾아가는 문화가 추석의 문화로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자리를 잡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 끝까지 살아남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성묘 이외에도 하나가 또 그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 요게 이제 차례죠, 차례. 차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하지 마세요. 노비들이 하는 겁니다.
1: 아, 또 시작했었네. 또.
0: 이 노비 출신들이.
1: 거짓말 하지 마요.
0: 노비 출신들이 자격지심에 하는 거예요. 이거.
1: 아, 진짜로?
0: 무슨 막 홍동백서,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율이시. 이런, 아, 어디에도 기록 없습니다.
1: 정말요?
0: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1: 우리 큰애 삼촌 들으면 진짜 띄울 텐데 지금.
0: 아니, 노비 출신이셨어?
1: 아니요, 우리 큰애 삼촌은 제사를 1년에 네. 거의 20번을 지내시고
0: 네.
1: 제사복 다 입으시고 직접 이제 쓰시고 붓글씨로 제상 강제 성조 이거 뭐 다 네, 하시고
0: 다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몇 대까지 지내는지 1번.
1: 몇 대까지?
0: 차례를 몇 대 조상까지 지내는지.
1: 우리 4대까지 지내나?
0: 저기 위에 일단 원래 4대까지 잘 안 지내는, 3대 정도까지 지내고, 20번을 왜 지내느냐 그러면 나라에서 이 사람은 3대가 지나도 제사를 지내도 돼. 허락을 맡아야 돼요. 불천이라 그러거든요. 허락 맡은 사람들이 많은 집안이 명문가입니다.
1: 그래, 그럼 맞네. 왜가
0: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데 거기에 쓰여있는 직급이 보통은 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학생.
1: 학생.
0: 학생 부근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학생은 그 서당 다니면 학생이에요.
1: 아, 그게 제일 높은 직급이다.
0: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조선시대 관직이 적혀.
1: 그래, 그래.
0: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1: 성묘 가시죠. 성묘. 예. 점점 제가 고개를 못 들겠네.
0: 예예예.
1: 예. 그런 거를 비밀로 하겠습니다.
0: 기념하시면 된다.
1: 예.
0: 자, 여기서 또 하나. 뭐 먹었냐? 추석 음식.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예. 가을 음식을 먹었었고 찹쌀로 떡을 만듭니다. 찹쌀. 찹쌀로 떡을 만. 이게 이제 나중에 송편이 되는 거겠죠? 송편. 송편을 먹었었던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 요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술입니다, 술.
1: 술.
0: 아, 이 요즘에는 요 술을 또 너무 과음을 하다 보니까.
1: 예.
0: 과음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이제 뭐 삼촌들. 특히나 이제 뭐 결혼 안 한 삼촌들이
1: 아, 예.
0: 이제 괜히 스스로의 또 자격지심 때문에 조카들한테 취업했어 인마! 대학 어디 갔어? 너 몇 등에 반해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드시지 마시고. 원래는 그냥 이제 이 술을 먹는 이유는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 에이.
0: 요 무렵에 난 과일이나 요 무렵에 난 곡식으로 빚은 첫 번째 술. 그걸 가지고 먹는 의미가 있는 거다.
1: 의미가 있어.
0: 라고 하는 거.
1: 예.
0: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또 황해도 지역에서는 토란국.
1: 아, 그렇네.
0: 예, 토란국 끓여 먹는가. 요거는 인삿말일 정도로. 추석 인사. 추석날 만나면은, 어유 자네 올해도 추석 그 토란국 잘 끓여 먹었는가가 추석 인삿말이었을 정도로 토란국은 이 황해도 지역에서는 다 같이 먹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빠질 수 없죠. 씨름.
1: 아, 씨름.
0: 씨름해야죠, 씨름.
1: 무조건 해야지.
0: 요것도 조선시대 기록에서부터 나옵니다.
1: 예.
0: 근데 원래는 씨름보다 먼저였었던 게 있긴 해요. 활쏘기.
1: 활쏘기?
0: 활쏘기 납니다. 이거는 신라시대 기록부터 나옵니다.
1: 야.
0: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활쏘기 대결을.
1: 좋은데.
0: 근데 활쏘기 대결은 지금 우리의 추석의 오리지널 놀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명절의 그 기준, 명절을 정하는 기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다 같이 놀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왕만 논다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특정 신분만 노는 거다 이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축제의 기준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유럽에서 축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귀족 세력들만 노는 거를 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다 같이 노는 거거든요. 이날은 신분이 사라집니다. 유럽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토마토 막 던지는 축제 있잖아요. 그거 평소에 쌓였었던 거. 농노들이 쌓였던 거. 토마토 지고 귀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다 같이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거 명절이잖아요. 그게 이 명절의 기준에서 다 같이 놀아야 되는데 활쏘기는 왕이랑 귀족만 했어요.
1: 그렇네요. 일부만 있겠네. 네,
0: 그래서 요거를 오리지널 놀이로 보기엔 좀 그렇고 그럼 오리지널 놀이 다 같이 노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건 씨름.
1: 씨름.
0: 조선시대 때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씨름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1: 씨름.
0: 다음에 뭐 지방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지방 가면 이제 강강수월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 또 나오고 어디에서는 또 서당끼리 한국 사람들은 좀 경쟁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당끼리 나눠요. 가마싸움. 등짝에 올라타서 서로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일제시대 때로 넘어가잖아요. 요거 가마싸움이랑 이런 거 이때도 하거든요. 피가 나 사람 죽고 이래요.
1: 어머.
0: 그다음에 어떤
1: 무서워.
0: 가마싸움 할 때 어떤 사람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돌멩이를 몰래.
1: 짱돌을?
0: 짱돌을.
1: 야,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스포츠는.
0: 명절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아이고, 정말.
0: 한가위 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주머니에 짱돌 들고.
1: 걔는 안 돼.
0: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1: 걔는 안 돼.
0: 이게 조선시대 때는 서당별로 싸웠는데 이 일제강점기로 가면은 이제 학교별로 싸우거든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다. 그래서 뭐 씨름도 하고 가마싸움도 하고 강강수월래도 하고 그 다음에 송편도 빚어먹고 토랑국 끓여먹고 이렇게 놀았었던 게 우리네 추석이다라는 겁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식민지 시기의 추석입니다.
1: 일제강점기 때 추석.
0: 네.
1: 이것도 또 궁금하네요.
0: 네.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절로 넘어가면은 일단 고려 그다음에 조선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명절 술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1: 예.
0: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넘어오면은 명절 술을 줄입니다. 명절 술을 줄일 때 가장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쉬면은 노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니네 노는 거 너무 좋아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니네 노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노는 걸 좀 줄여야 되겠어. 이날 좀 일해야지 놀면 안 되지?
1: 네.
0: 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명절만 되면 근데 이건 좋은 전통인 것 같은데 이때만 되면 모두가 테디가 됩니다. 먹잖아요.
1: 아, 그쪽으로?
0: 엄청 먹어요.
1: 엄청 먹으니까.
0: 엄청 먹이다. 명절 음식 그다음에 명절 음식 한번 하면 명절 음식 손잡게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명절 음식 손을 크게 하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다 보니까 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수탈할 것도 없는데 지금 니네가 명절을 지금 1년에 9번? 말이 돼? 라고 해서 추석을 금지시킵니다. 추석을 명절에서 빼버려요.
1: 어머.
0: 공휴일에서 빼버리거든요.
1: 진짜요?
0: 그리고 추석뿐만 아니라 단오 그다음에 이런 명절들을 다 빼버리는데
1: 우와.
0: 이거는 아직까지도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추석을 명절에서 빼고 다른 명절들 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명절에서 빠진 날 이거를 법적으로 금지시켜놓고 만약에 조선인들이 이 명절날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벌금을 내거나 제재를 가합니다.
1: 그래.
0: 근데 추석은 냅둬요.
1: 그래요.
0: 명절에서 뺐거든요. 근데 그건 또 둬요.
1: 아, 모이긴 또 해야 돼.
0: 근데 이게 아마도 추측컨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조상 찾아가는 것까지 막는 거는 이러다가 조선인들 난리칠 것 같은데.
1: 그렇지. 폭발할 수 있죠.
0: 때문에 추석을 명절에서는 뺐지만 그대로 약간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끊기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때 끊겼었던 건 단오입니다. 그 컸었던 명절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면서 명절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 날짜를 우리가 지금도 단오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 하지 않잖아요. 요렇게 아마 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흥미로운 거는 설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설날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음력을 셌잖아요. 음력 1월 1일을 셌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는 양력을 센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은 이중으로 쉬는 거거든요. 양력 1월 1일에도 쉬고 음력 1월 1일에도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적으로도 금지해버립니다. 음력 1월 1일이라는 걸 없애라 라고 해가지고 양력 1월 1일로 바꿔가면서 이걸 가지고 조선인들이랑 일본인들이랑 서로 좀 티격태격하는 게 이어지게 되고요. 요 문제는 나중에 해방 이후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1: 오호. 신기하네요.

0: 안전하게서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0: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핸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료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 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추석의 역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3: 네, 마지막 키워드 추석 공휴일이 되답니다.
1: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3: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공휴일에서 이제 빠졌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1: 예.
3: 1946년 미군정 시기에부터 들어갑니다. 미군정에서 이제 만들었었던 근무 규정, 그러니까 군인들 근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양력 1월 1일, 3.1절, 8월 15일 해방일, 그 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성탄절 들어갔다는 것도 진짜 흥미롭죠.
1: 이건 미군정이라서.
3: 미군정이라서. 네. 그 다음이 하나 들어갔었던 게 음력 8월 15일 추수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긴 합니다만 미군정 시기에 일제강점기 때 빠졌었던 명절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로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일요일, 국경일, 그리고 1월 1, 2, 3일 신정입니다. 그리고 식목일, 한글날, 이때도 특이하게 성탄절이 들어갑니다. 성탄절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추석이 되는 겁니다. 전통 명절 가운데는요, 추석만 들어왔습니다.
1: 그렇네.
3: 우리가 알고 있는 설날이 들어가게 되는 건 나중에 80년대예요.
1: 아, 그래요?
3: 그 전까지는 신정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오늘 이제 추석인데 이제 설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도 안 지켜요. 1월 1일 날은 그냥 약간 원래 있는 국경일 느낌으로 쉬는 거고요. 이때 그냥 1월 1일을 양력으로 세세요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는데 아무도 이날
1: 안 지키지.
3: 안 지킵니다.
1: 예.
3: 쉬지도 않아. 근데 그냥 음력 설을 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중에 정통 명절이 포함된 거는 추석이 유일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도 이제 지치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설날이 커, 추석이 커라고 하는 지치지 않는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3: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1: 예.
3: 추석이 크다.
1: 추석이 크다.
3: 라는 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결정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 예, 가장 큰 명절은 이제 추석으로.
3: 네,
1: 결정 났습니다. 추석의 역사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칠 시간인데 오늘 끝곡으로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띄워드리면서 지현 생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생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3: 네.
1: 이제 역사 뭐 할 게 있나요 이제?
3: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1: 아니 저 진짜 궁금해가지고.
3: 너무 많아.
1: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역사를 다 공부를 했어.
3: 아니 너무 많습니다.
1: 너무 많아.
3: 너무 많아.
1: 확실해요?
3: 예. 예. 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 흥미로운 인물들, 예. 역사들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재원 생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같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인사 드릴까요? 여러분 해버 굿데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건강식.

0: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일 연휴 그러면 은근 긴 것 같지만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이랑 겹치는 건 좀 아쉽죠. 차라리 추석이 화수목이었으면 어땠을까. 금요일 하루만 출근하면 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건데 이번엔 주말까지 그냥 세트. 뭐 아쉬움에 자꾸 이런 셈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너무 미리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자, 오늘 아침에서 준비한 편안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마음을 좀 풀어보시죠. 9월 2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